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포도 아라리 연구로가는 한여름인데요. 많은 이들이 한여름의 더위도 잊은 채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하면서 뜨거움을 열정으로 탱탱이 물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바로 성공으로 불타고 있는데요. 성공을 위해서는 경험, 노력, 끈기 등 여러 면의 요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무더위를 거뜬히 이겨내면서 여름 인생에 또 다른 추억을 쌓아볼 만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흥겨운 멜로디에 맞춰 한여름의 무더위를 웃음과 열정으로 승화시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따뜻한 지향점을 찾아보면서 노래 고향길을 감상합시다.

0: 장주시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2: 령선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럼 장춘시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2: 네, 온갖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 오, 그래요. 꽤 흘렀네요. 네. 그럼 이 요청하마당 프로를 빌어서 어떤 노래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2: 네, 친구들과 헤어진 지도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예, 여기 장춘에 있으면서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2: 네, 친구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0: 무더운 여름철에는 해도 길고 일도 많아서 우리는 쉴 틈 없이 분방히 보냅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그리웠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시원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현재를 즐기기보다는 다가올 날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연길씨 김철은 씨는 올여름에는 꼭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철은 씨는 가족과 함께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면서 소풍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럼 김철은 씨네 가족의 오붓한 가족 여행을 바라면서 요청한 소풍 부족 문제를 보내드립니다.
1: 봅니다,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2: 서풍입니까? 남풍입니까?
1: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닙니다.
3: 그럼 북풍이 분다 이거겠지?
1: 아이고, 북풍도 아니라고.
2: 아, 그럼 동풍이겠죠?
1: 예, 그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 받침 하나가 틀렸습니다. 예.
3: 아니, 아니, 아니, 여보게. 어? 그럼 더풍이 분다 이거겠구만.
1: 아니야.
2: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3: 아, 도대체,
1: 도대체 무슨 풍이냐?
2: 네.
1: 돈풍이 붑니다. 돈풍.
2: 네. 시간 경제니까 물론이지요.
1: 예예예. 예, 예. 자, 그런데 요즘 네. 참 이상하게도 네.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말은 알도를 볼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2: 뭐라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말은 알도를 보는 바람이라고요?
1: 예.
2: 이 선생님 그 좀 저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1: 예, 선생님.
2: 목도를 좀 걸어보자고.
1: 아이고, 그렇습니까?
2: 네네네.
3: 아, 여보게, 여보. 네. 그 방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1: 진짜요?
3: 아, 그럼 내가 돈을 내지.
2: 네.
1: 진짜냐?
2: 네, 알려주세요.
1: 그럼 똑바로 들어보라고?
2: 네.
1: 어떻게 말은 알돌을 버느냐?
3: 어떻게 버느냐?
1: 해마다 잔치라고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쉬는 거냐?
3: 아니, 어떻게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쉴 수 있나?
1: 왜 못 쉬?
2: 어떻게 쉬는데요? 어?
1: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3: 아이, 뭐라고. 세상에 그런 바람도 있나?
1: 아, 있지 않고. 자, 그럼 자네 좀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세상 한번 좀 연결 놀아볼까?
3: 그게 좋겠군.
2: 그게 좋죠.
1: 자,
2: 여기까지. 정말 이거 기막혀 못 살겠다. 아, 오늘 무슨 일 장마다 보러 나가서 반갑지라는 사학교 동사 만나가지고 허구 무채 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가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리 뒤져야 하는지. 아, 그리고 저 남자들 앞에서 해반죽 그림이 연애를 어찌 일찍이 시작하는지. 피로박이 바쁘게 시집 갔다던 격세. 아, 내일 모레 또 굳이 딸이 잔치를 한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스무 살이 시집 갔지. 가 딸이도 스무 살이. 그건 맞고 딸이 이런 거 얼제라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니? 아, 내일 모레 아, 나그네 다니 김처자니 아, 딸이 잔치를 한대서 아, 나그네를 저 시내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다니라는 건 공자를 제때 발급하는가? 샤가하면 자꾸 시기지. 아, 모르겠다. 이게 될 때라.
3: 계세요.
2: 연기니.
3: 있는가 집에?
2: 누구신가?
3: 아이고야, 있구만, 야, 있구만, 이거 예. 반갑소, 반갑소.
2: 오랜만이다, 예.
3: 야, 정말 오래간만이요, 예. 오래간만이요.
2: 예. 아, 어디다?
3: 아이, 그런데 어째 집이 이렇게 썰렁한가? 어? 어, 집에 나가네.
2: 저기, 농촌에 갔습니다.
3: 농촌에?
2: 예.
3: 아이, 그 길 어찌라고 해요?
2: 저, 샤가 시켰습니다.
3: 이제 말까나 이 집에서 개혁을 제대로 하는구만.
2: 대개 모여지겠습니다. 집에서 공박 잡술 수는 없고.
3: 얼쏘얼쏘.
2: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야, 내사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냅니지.
2: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잔치를 하게 됐어.
2: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4: 아이, 네 한다는 말이지.
3: 야.
2: 몇 번째입니까?
4: 야. 아, 야, 그것도 불세를 물어봐야 잘 생각 안 나. 가만히 있자. 하나, 둘, 셋. 아! 다섯 번째?
2: 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기상관밥, 과부상관밥.
4: 야? 아이고, 세기상관을 이제 어떻게 과부상관을 드는 게.
2: 네 살짜리입니까?
4: 야, 아니야. 그, 우리 딸아.

0: 생기는 데 따라서 좀 뜨거만 말.
1: 걔가 천수라는 게 영필라.
0: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나는야 이 잔치라는 게 아자자하게 하지 말자 말지. 야. 아 그런데 생기 쪽에서 자꾸 제 전혀 하고 사업지로 바뀌었다는지 뵐 수 있어.
2: 내 사귀자 여자. 여자 쪽에
0: 야야 이거 따라서 해야 되지. 야.
3: 아, 가만 있자 보자. 내 전에 그거 어디다 뒀던가. 어 여기 아니지. 여기 있는가?
2: 응 여기 있구만. 자 됐어. 이 봤어.
1: 예.
2: 어야 나그네 같이 야 이놈이 뻘한데.
1: 예.
2: 야야 그러게. 예. 그럼 예. 내 일 바빠서 먼저 가봐야 예, 되겠다.
1: 그래, 그래.
2: 꼭 갖춰.
1: 나는 우편 배달부였어. 내 나그네 피신 보내기 잘했지. 나그네 아예 없나 봐 해가지고.
4: 대부분 뭐니뭐니 해도 그 지집고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그래서 저기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 게 이 1년은 마찰이다 2년 마찰이. 그래서 어찌나지 집 생각나는지 이렇게 우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나를 봤다고 저 대단히 좋아할 겁니다. 그럼 내가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가족 딱 살봐서 그저 그 높다 산 얼굴자 뽀뽀를 그저 딱딱.
5: 아 여보 당신 내 왔어.
1: 예.
5: 아 내 왔다.
1: 에이. 어째 벌써 왔음도.
5: 생각하고도 다르다.
1: 무슨이?
5: 아 어째 왔겠어 내 당신이.
1: 말 먹지 마 깔깔 말아서 어째 왔는가?
5: 아유 어째 왔겠어 내 당신은 저.
1: 아유 그래 말 먹지 말란데다. 야 좀. 당신 노래를 하면 말 아예 못 잡는다. 빨리 말 없어. 빨리 어제 왔는가?
5: 아, 내 노래로 내 말을
1: 야, 하지 말고 빨리 노래를 하자. 어제 왔는가?
5: 어제 왔는가?
6: 안전하서나 다 당신 생각 다깨나 다 당신 생각 당신 보고 싶어 주말은 좋은 다 당신의 때때때
5: 빨리 주침들라
1: 이러지 말고 해. 망한데 가서 어디 가서 이틀이나 사흘에서 있다 없어.
5: 아이씨 빨리 집에 들어가 좀.
1: 예, 딱 이틀이나 사흘만 있다 없는데.
5: 아니 어제 자꾸만 사람 녹음해 있는 건데.
1: 내리 머리 김천산의 딸이 장틀에서 피신 보낸데 이렇게 날짜마다 어떻게 하면 또 빨리 피신하란데.
5: 아니 누가 너 오기 싶어서 왔는가?
1: 그래.
5: 내가 어제 재수 없이 김과가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1: 아 뭐 하나 거기 왔었더니.
5: 거기는 낚시질 왔더니.
1: 어 나는 어찌겠어.
5: 아 그래 난 나를 보지 마. 와드려 뭐 제 하늘이보다 더 반가밤에 변하지 잔치에서 참가해야 된다며 몇십 번 강조를 하더란 말이야.
1: 제주 아이들은 그 둘러 먼저 안 되면 깬다고. 아 그래 거기는 당신이 뭐하나 나갔어도 뭐.
5: 아니 뭐하나 나가서 구천해가지고 고기단자 잡아먹게 나가겠지.
1: 삼선이 되는 것은 우리 뿌리에서 이제 정말. 아 그 나서 나가니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가.
5: 아이 빨리 가자.
1: 아이 글쎄 그러면 말하게 저자 아이 맞다.
5: 아이 정말 여기. 아 잠깐만.
1: 아 소리를 그때 친구 동네 친구.
5: 무슨 일이야 지금. 간 오만에 무슨 우리 집에 왔다 갔지?
1: 귀신 얽힌 얼구만. 야 그거 어떻게 하면?
5: 무슨 일이야 왔다 갔어? 말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왔다 갔어?
1: 어제 나는 벌거벌게 남이란데 남자 왔다 갔어.
5: 어떤 남자 왔다 갔는데? 어?
1: 성광남.
5: 뭐? 성광남이?
1: 예.
5: 야 이름만 이래 그 거분 여자 봐봐 뭐 어둠 샤샤샤샤 말았다 나 지금 말라고 우리 집에 왔다 갔어. 말라고 왔다 갔는가?
1: 제발 여기서 왔었던 거.
5: 뭐지? 제일 멀리서 왔다고?
1: 아니 멀리니까 네 남이 정말 생각하는 거 봐라 정말.
5: 그래! 그 새끼는 말라 보러 가는 거 뭐 말라?
1: 잔치를 한다고.
5: 뭐 그 집단이?
1: 광남이.
5: 뭐 너 또?
1: 예.
5: 야 이러면 완전히 뭐 각시를 바꾸는 게 아들 똥꼬네 바꾸듯이 한 거 아니야?
1: 그래 선생님 손을 흔들기 다섯 번 해라 하대.
5: 아이 그리고 다른 말은 없었죠?
1: 아 없었죠 그 무슨 말이야 이 남이 생각하는
7: 거. 어머니 집이 어른가? 성민이
5: 부대에서는 돌아오고 나겠어 뭐 집안에 사람이 있어.
7: 야 이거야 텄다 말이야. 야!
8: 야 이게 네 말이 옳구나 이게 동훈아.
7: 야 이게 오래간만이다.
5: 야 누구든가?
7: 야 이게 알바래 이게. 야 69년도 장일의 집처 영호.
5: 야 이거 이제 와서 옳구나 이게 오래간만이다.
7: 일생 아바이 됐어 이게.
5: 어이 인천아
4: 이 사람이야 내 이전에 집착 같이 내려갔던.
1: 안녕하십니까.
0: 야야야 여기 와.
4: 뭐지?
1: 야. 왜?
0: 너는 야 지금도 저 여자를 데리고 사니?
4: 어 그래 나는 완공하다.
0: 반갑다 반갑다.
4: 어제 무슨 일?
0: 아 내일이 우리야 첫 돌 생일이다.
4: 아야 네 금이는 나의 얼굴에 이제 첫 돌 시신.
0: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정말 모르겠구나. 내 다작년에 잔치를 다시 했네라.
4: 어?
1: 정말 소원 딱 부려미 터지겠네.
4: 예예. 예. 자 그런데 어. 또 어떤 사람들은 네. 그 좀 돈을 좀 벌어보자고 하다가 어. 그만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요.
0: 아 어떻게 말이요?
4: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펴내볼까?
0: 좋지.
4: 그렇게 합시다.
1: 지금 없어.
4: 어때?
1: 내 나이야 했음도.
4: 아 내 20상 띵했다 20상.
1: 사람 그렇게 많음도.
4: 아니 뭐 내 우리 집이 그 명함장 있는 거야. 몸땅 그대로 저 써가 다 붙여보낸 거.
1: 글쎄 손님 그렇게 많이 오는가?
4: 아니 260 표나 그래.
1: 그래서
4: 한 200명 오겠지.
1: 그러니까 나 한 사이 얼마짜리야?
4: 250원짜리 뜨겠다.
1: 그러니까 1, 2, 한 사람 100원씩가
4: 그래.
1: 2만 원 내도.
4: 그렇지. 그리고 그냥 그 술값하고
1: 예.
4: 술값 다 거의 되지 뭐.
1: 그래 뭐.
4: 만 원 당당 벌지.
1: 그게 떨어진단 말이야. 꼬리 좋다. 무슨거겠네 자꾸 또 보.
4: 아직 내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아직 내가 찾아본다고.
1: 오,
4: 야. 여기 있구나.
1: 그만하면 되지 무슨.
4: 유병거리야.
1: 유병거리라도 뜬 이름 같은데 녹이길래.
4: 어제 유병거리라고 모르는가?
1: 녹이.
4: 그 독창 배우죠? 남자 잘생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런 노래 잘 부른다게. 하이 독도이쇼 독도이쇼 하이 헤이. 야야 잘생겼다.
1: 어째 그리 잘생겼을까? 나는 이 사람 너무 돌아서나겠다.
4: 아이고 무슨
1: 말이야. 당신보다 더 잘생겼더라.
4: 아이고 이제 갑자기 부실해져니.
1: 난 그 사람 좀 변겼다. 아이고 내 부자 고백한 게지 무슨.
4: 왜? 저 유빈걸 선생입니까?
1: 있구나.
4: 어제 모르겠습니까? 아 저번에 그 낚시질 갔을 때 내가 홍청 두 마리 줬지 그 뭐입니까? 아 예예. 예. 저 무슨 일인가게 되면은 저 오늘 내가 좀 귀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딘가게 되면 예. 생일 청사 이치입니다. 예.
1: 5시.
4: 예. 저 5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오겠다.
4: 오겠다. 이영글이다.
1: 이건 무기인데.
4: 어디 이영글 아바라 모른다 싶은데요.
1: 야, 무슨 거야?
4: 어서 문을 어서 어서 이리 가자. 말해.
1: 아.
4: 공산당이 어디 있었고? 어디?
1: 그 아바를 어떻게 알길래? 아,
4: 전번에 내 길 가다가 신분증 하나 주셨단 말이오.
1: 그래 이제.
4: 그 아바 신분증 아니겠어?
1: 그랬었던.
4: 그래 주셨다고 야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전화하라면서 알려주더라고.
1: 그 아바 명하게 생겼지.
4: 아, 그래.
1: 그 머리를 따다. 해봤으면 좋겠다. 야, 그 꼬리 얼마나 재밌었는데 뻔한 것 같아. 한번 안아봤으면. 아니, 그냥 야, 지금.
4: 나 지금 사랑한테 그냥 부심이 놀아가지고.
1: 아니, 그럼 나 유병걸 선생이 갖고 내 중간에 왔던 아마 옆에 안
4: 가겠다. 야, 정말 그.
1: 아이, 그만 내도 저 그런 말이지.
4: 왜? 저 이영구 야바니까?
1: 있었는데?
4: 아, 예. 아제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그 신분증 주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었지 그 뭡니까?
1: 누구의 대기?
4: 아 예. 대체 무슨 인간이 되면 오늘 내 생일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1: 이야 난 그 아버지 꼭 보자 했는데 장소를 알려주고 어떻게 온도?
4: 아야 야.
1: 어디 보자 했는데?
4: 옆에 조금만 해설책 그 다리 좀 보지.
1: 이야야 그저. 그래서 보자 했는데.
4: 좀 따물래.
1: 기억나.
4: 아, 온돌이라.
1: 이거 이름 개코 같았다. 무슨 이름? 한쪽인도 저쪽인도.
4: 아, 전번에 우리 집에 가서 온돌 소리하던 나그네 말이야, 온돌 소리.
1: 그 사람 어떻게 이런데 온돌.
4: 아, 그 사람 전번에 그럴 때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 전화하라면서 내 전화번호 적어주더란 말이야.
1: 그거

0: 아이고,
1: 생일을 축하한다.
0: 예, 예. 바쁘시네 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1: 아무튼 와야지.
0: 예.
1: 아, 이게 어째 이렇게
2: 예?
1: 내 지네 일찍에 왔쟁가?
0: 아이, 이제 곧 올겠다.
2: 예.
0: 아, 자, 먼저 자리 모실게요.
2: 예, 저기 좀.
1: 야, 그래.
2: 지금 저 어머사이 쿠쿠만 거기 앉아.
1: 야, 야, 그래지.
2: 술은 딱 해내 말소.
1: 그래.
2: 책이랑 먼저 잡수 없어. 내 잡수를 했어.
0: 예, 내 전화 지금 전부 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2: 내 잡수를 했는데. 그나저나 이거 봐라. 유수 씨 다듬는 게 어째 손님이 아예 없는데.
0: 글쎄, 유수 씨 시간 다듬는 게 어째 없는가 이게.
2: 이거 그래 내 손님이 오는 거 보면 사예야 하잔데 내 말 알듣던 게.
0: 좀 가만히 있어 좀 손 잡겠네.
1: 이거 또 안 오.
2: 어째.
1: 일로.
0: 아이고.
2: 어째 벌써 남자.
1: 아이고. 당시 오늘 이 삼만 먹고 체력구나.
0: 이게 술 한 잔 못 잡는 게 벌써가지고.
1: 괜찮다.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0: 예, 예,
2: 그렇습니다.
1: 자, 가시오. 예, 예.
0: 명심하시오, 명심하시오.
1: 예, 그래, 예.
0: 하시!
2: 우리 숲 한 번 다 음식을 어찌 독고전화 대접하면 고맙단 소리 나든지.
0: 글쎄.
2: 내 말 안 듣는게 그나저나 간에 체질 몰매를 내놓었었던
0: 어디 당신 아이줄때
2: 아? 당신 아이줄 돈도
0: 아? 나도 당신 받았는데 나도 돈을 오고 내가 당신은 태워버렸지.
1: 요예!
2: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겠네.
0: 예, 도박질 냈습니다.
1: 정말 참새 방앗간을 지났던 그래.
2: 예,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마다 잔치는 적게 하고.
2: 예, 생일은 적당하게 세고.
1: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적게 주자. 이것이 뭡니까?
0: 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3: 영정시 지신진 신화 2촌에 거주하는 조영숙 씨가 보내온 편지 사연입니다. 편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영숙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중풍에 걸린 지 7년이 됩니다. 남편이 장기투병 중이어서 주위 분들의 신세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 또한 갑자기 건강 상황이 나빠져 몸도 가눌 수 없는 형편이어 대대 부녀수님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부녀주임이 인층 달려와서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녀주임은 또 남편과 함께 저의 집에 석탄도 사주었습니다. 그 외에 저의 집 굴뚝이 넘어졌을 때도 정병삼, 허충근, 최창식, 왕류빠 등 분들의 도움으로 제때 해결되었습니다. 이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오늘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네, 그럼 조영숙 씨네 가정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요청한 노래 물수제비 뜬다를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돼주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낙입니다. 화룡시 문화가의 허봉춘 씨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걸어온 지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항상 아내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살뜰한 정성과 따스한 마음에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면서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이 지금처럼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노래 샘물골 전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여름이 되니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불향기, 나무와 꽃들의 어우러짐, 시원한 바람, 하여튼 여름은 아름다움으로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여름의 열정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와 호르몬을 생성시켜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자연과의 소통 시간을 가지고 정신도 마음도 맑게 정화해봅시다. 네, 그럼 끝으로 내 사랑 장백산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성 클럽이 여러분들의 아지트가 되길 바라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출발합니다.

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 여성 클럽에 참여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노래 요청인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김춘산님과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박소님께서 같은 곡을 네, 요청하셨는데요. 바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명곡이죠. 이 노래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사실 김춘산님께서 저한테 음악 파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음악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린이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여러 번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보내드린 동영상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곡 가수 이진관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1987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기 몰이 중인 거 봐서는 정말 명곡이 맞죠. 그래서 먼저 시간상 관계로 린 가수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버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네, 오늘 만약 시간이 된다면 원곡 가수의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순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큰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진심을 담아서 부른 노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진심은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보살펴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언제나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우리는 완성해 가려고 오늘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나 봅니다. 네, 좋은 노래 요청해 주신 여성 클럽 유채그룹의 김춘사님 그리고 박수호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우린 여성 클럽이 더 풍요롭게 진행이 됩니다.

로스더브 고려인 최일심. 내가 광동 심천에 거주하고 있을 때다. 고향 칠대하시의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속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나에게 붙여온 국제 우편이 동봉돼 왔다. 편지의 첫머리에 최일심이라는 내 이름이 한우로 쓰여 있고 제일 마지막에 지윤나라는 우리 글 이름 외에는 전부 로우로 쓰여져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광동 중산대학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는 진료가 가까이에 있어 이튿날 그를 찾아가 편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편지 내용인즉 자기는 로스더브의 올랴 할머니의 손녀인데 이름은 지윤나이고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나온 후 그곳에서 고려인 리시 총각과 결혼해 모스크바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 할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셔서 로스더브에 돌아가 할머니의 장사를 치르고 할머니의 유물을 정리하던 중 할머니의 사진 앨범에 많은 사진들과 함께 끼워져 있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편지 봉투를 몇 개 발견했는데 수신인 쪽에만 중국 글로 중국 주소와 최일심이라는 수신인 이름만 쓰여져 있어 로스더브에 살고 계시는 이모 할머니 림마에게 물어서 사연의 전후를 알게 돼 할머니의 별세 소식과 함께 인사의 편지를 올리게 됐다는 것. 올랴 아주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는 한동안 슬픈 심정과 함께 러시아에서 만났던 올랴 아주머니 일가와의 잊지 못할 일들을 회억하게 됐다. 1991년 초 우리가 살고

한국에 대량 의류했던 것이 설상가상으로 무정부 상태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했으니 이는 중국의 자유소상인들에게 막대한 시장을 제공해 주었다. 나도 이 열풍에 합세해 집사람과 함께 값싸고 당시 러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좋다는 아디다스 운동복 등 의류 제품과 진주 목걸이 등 경공업품 몇 가방을 준비해 수분화를 통해 러시아로 출국했다. 우리가 처음 러시아에서 발붙인 곳은 하바롭스크 시인데 장사가 순리로와 가져간 물건을 한 달도 채 안 돼 기본상 다 처리했다. 우리의 려권 비자가 석 달치여서 아직도 러시아 체류 기간은 두 달 넘게 남아 있었다. 우리는 처음 말 한마디도 몰라 손짓, 몸짓, 벙어리 신용에 주머니에 작은 수첩과 볼펜을 넣고 다니며 글로 숫자를 써서 흥정하던 것이 이제는 제법 말로서 값을 부르며 현지인들과 장사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러시아에서 장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당시 중국 수분화로부터 러시아의 그라데코브 사이에 매일 한 차례 료객 열차가 왕복했는데 그라데코브 도착 시간은 새벽 3시 좌우였다. 객차가 도착하면 중국에서 온 도매 상인들이 물건을 역전납 광장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들과 말이 통하고 국내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는 현지인에 비해 먼저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으로 넘겨받을 수 있었다. 날이 밝으면 역전 주위에 줄쳐 기다리는 자동차를 세뇌어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나 블라지보스토크에 물건을 싣고가 팔아넘기는데 보통 한 차례 장사를 완성하는 데는 3-4일이 걸렸다. 짐이 많고 시일이 급할 때에는 10여 집이 모여 현지의 브로커를 통해 당지 군구의 혈기를 세뇌 하바롭스크나 블라지보스토크까지 날아가기도 했는데 무정부 상태에 처해 있고 생활난에 허덕이는 군부대의 고급 군관들도 돈을 벌기 위해 군사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헬기까지 우리의 장사에 투입했다. 5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장사에서 짭짤한 재미를 봤는데 당시 대거 밀려드는 중국인 장사꾼들로 중국의 수분화와 가까운 러시아의 몇 개 도시를 중국 물품이 점점 포화돼 장사가 하락세에 처하기도 했다. 비자기일도 림박해 귀국 준비를 서두를 때 블라지보스토크 려관에서 로스토브에서 온 러시아 고려인 두 자매를 만났다. 언니 올리아 아주머니는 정년 퇴직 후였고 동생 림마는 로스토브시의 주택관리기관에 임직 중인 비교적 급이 높은 간부였다. 그곳도 무정부 상태라 블라지보스토크 출장 명리로 언니를 데리고 이곳에 놀러 온 길이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로스토브로 돌아갈 때 중국 물품을 얼마간 사가려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어서 흔쾌히 대답했더니 림마는 맥주 몇 병을 사와서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50이 넘은 언니 월련은 우리말을 제대로 했으나 동생 림마는 알아듣기는 하지만 간단한 말들만 겨우 번지는

형편이었다. 이야기 가운데 구라파에 위치한 로스더브에는 아직 중국 상품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서 만약 그곳에 중국 물건을 가져간다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부쩍 구미는 동했으나 비자 기한이 다 돼 할 수 없다고 하니 림마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곳에는 자기 동창생에게 전화를 했다. 조금 후 돌아와서 하는 말이 비자 연장은 할 수 있는데 반년 연장에 한 사람당 500루블을 내야 하고 사흘간 걸린다고 했다. 당시 시장 환율로 500루블이래야 인민폐 50원도 안 되니 우리는 기꺼이 수락했다. 이튿날 아내는 올야 아주머니와 함께 물건 사러 나가고 나는 림마를 따라 비자 연장 수속을 밟으러 가기로 했다.

일은 순조롭게 풀렸다. 우리는 그라떼꼬브에 와서 사흘간 묵으면서 중국 물품, 주로 옷가지들을 대량 사들였는데 큼직한 편집 주머니로 우리의 몫이 18주머니이고 우리가 돈을 선대해 올랴와 림마 몫으로 8개 주머니를 마련했다. 블라지보스토크 공항에 와서 표를 사고 물건을 모두 항공 탁송을 하고 나서야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저녁 6시에 떠난 비행기는 이튿날 아침 8시가 넘어서야 로스토브에 도착했다. 로스토브의 전칭은 로어로 로스토브 나 돈우인데 돈 강변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로서 습관적으로 줄여서 로스토브라고 부른다. 올랴 아주머니 집 식구로는 시아버지 지가이 보리스와 시어머니, 남편 지가이 아나톨리, 그리고 아들 지가이 주라와 임신 중인 며느리 모두 여섯 식구였다. 지가이 보리스 로인이 조선에 살 때 본명은 지복산이고 두만강에서 12월이 떨어진 농촌 마을에 살았는데 그때 소금이나 생선을 한 짐 짊어지고 가만히 도문에 건너와 쌀이랑 바꿔 가던 기억이 생생하단다. 지금 고향에는 갈 수 없으니 도문에 와서 두만강 너머라도 건너다 볼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고 했다. 그가 20살 무렵 소련의 원동지대에 건너와 정착해 살면서 이름을 러시아식 이름으로 고쳐 불렀고 아들 지가이 아나톨리부터는 소련 태생이기에 아예 러시아식 이름으로 지어 불렀다고 했다. 올랴의 집은 200평방미터가 넘는 큰 양옥이어서 우리가 단기간 체류하기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남편 지가이 보리스는 그곳에 사는 고려인 세 사람과 함께 시에서 50여 킬로 떨어진 농장에 가서 몇십 헥타르의 땅을 도맡아 주로 양파와 수박 농사를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중국에서는 우리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한민족이라 부르나 그곳에서는 러시아 고려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름은 기본상 러시아 이름으로 지어 부르나 선조의 성씨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본래 성씨 김가리가 박가 뒤에 러시아 이름을 붙여 부르는데 김가이 리가이 박가이 뒤에 러시아 이름을 부른다. 다음 날부터 그들과 함께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운동복과 평상복은 비교적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올랴 자매는 물건값을 우리 예산보다 훨씬 높이 부른다. 하기는 수천리 먼 곳에서 어렵게 가져온 물품이니 한 푼이라도 더 벌자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그 옆에서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는 값을 낮춰 팔 수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곳의 시장은 아침 일찍 시작해 10시만 좀 지나면 파장해 장사를 끝내야 하다 보니 처음 며칠은 하루에 몇 견지를 팔지 못했다. 며칠 후부터 장사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는데 웃기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올랴 자매와 흥정을 하고는 같은 물건인데도 우리 가방에 와서 물건을 골라간다는 것이다. 결국은 입 아프게 우리 장사를 해주는 셈이다. 그래도 두 자매는 언짢아 하지 않고 매일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옆을 지켜줬다.

매일 아침이면 림마는 차를 몰고 와 우리를 태워다 시장에 내려놓고는 단위에 가서 잠깐 낯을 보이고 시장으로 달려와 우리의 장사를 돕는다. 장사가 끝나 돌아올 때면 채소시장이나 상점에 들려 두 집씩 소리 하루 이틀 먹을 수 있는 채소와 부식품을 사오는데 우리가 돈을 내면 올려 아주머니는 막아서면서 자기가 결산하려 하나 우리는 한사코 우겨 기본상 우리가 맡아 나선다. 그 사람들의 식사는 러시아 사람들처럼 빵에 우유를 많이 들고 볶음 채소는 거의 없이 돼지고기도 큼직큼직 썰어 장국에 넣어 끓여 먹는다. 저녁 대식업은 나의 아내가 전 책임인데 이때면 중국에서 음식점을 하던 솜씨를 펴보인다. 오랜 심병으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 지내는 올야의 시어머니는 식욕이 별로 없어 식량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집사람이 한 볶음 채소에 밥이나 죽을 곁들이면 연신 맛있다고 칭찬하며 음식을 포기나 많이 드셨다. 우리 조선족의 음식하면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올야의 집에서도 김치를 때마다 상에 올렸으나 그들이 담근 김치는 진짜 김치 맛이 아니었다.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채소시장에 들려 배추와 무를 사다가 집사람이 김치를 담궜다. 중국에서처럼 젓갈과 같은 조미료는 구할 수 없었으나 며칠 후 김치가 잘 삭은 후에 상에 올리니 식구들은 맛있다고 절찬이었다. 특히 올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때마다 김치만 찾는다. 어느 날 림마가 차를 몰고 언니 집에 왔는데 배추, 무, 오이를 무더기로 사왔다. 오후 세 여인은 시내를 돌며 마늘, 고춧가루, 소금 등 양념 재료들을 살 수 있는 대로 구해왔다. 그리고는 배추, 무, 오이를 다듬고 초소림부터 차근차근 물어보며 하는 것이었다. 올야 아주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옆에 앉아서 보면서 배우라고 했다. 초절임이 끝나자 김치 양념을 만드는데 올야 두 자매는 맥의 절차와 수량들을 까근까근 물어보며 반복해 해보는 것이었다. 김치 버무리는 일은 간단했다. 김치가 잘 삭은 후 먹어보니 원래 자기들이 한 김치와 맛이 완연 다른지라 너무나 흡족해 했다. 로스토브에 온 지 한 주일쯤 됐을 때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오후 쉴 때 올야 아주머니는 종이와 피를 내놓으면서 제 집 식구들의 이름을 우리 글로 써달라고 했다. 내가 여섯 식구들의 이름을 정성 들여 써주면서 원인을 물으니 후에 자주 보면서 눈에라도 익혀 우리 글로 제 이름자나 가려볼 수 있어야 부끄럽지 않을 것이란다. 내가 김올야란 이름을 써놓고 자모에 따라 맞춤법을 설명해 주니 올야와 림마는 금시 리해하면서 서툴지만 인차 보고 따라 쓸 수 있었다. 여기에 게시받은 나는 커다란 종이에 우리 글의 자음 모음표를 만들어 맥의 자모의 아래에 로우 자모로 읽는 법을 표기해 줬다. 다행히 중학교 때 반년간 로우를 배운 기초가 있어 로어의 33개 자모로 우리말 자모의 발음법을 기본상 표기할 수 있었고 표기가 안 되는 자모는 내가 반복해 읽으면 올려와 림마가 토론해 로어로 자모 아래에 주해를 달아놓았다.
그 후 두 자매는 틈나는 대로 자모표를 읽으며 발음이 잘 안 되는 곳은 나에게 물으며 비교적 드높은 적극성을 보였는데 비록 머나먼 구라파의 땅에 살고 있으나 머국어를 갈망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다. 이번에 가져간 물건을 다 처리하고 나니 8월에 접어들었다. 우리가 다시 블라지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로 돌아오려고 림마에게 부탁해 항공권을 사려 할 때 공교롭게도 그 무렵 하바롭스크 공항의 노동자와 근무인원들이 생활난으로 총파업을 일으켜 일체 비행기의 착륙을 접수하지 않으며 출항도 금지돼 있었다. 블라지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 주변의 모든 공항들이 이 파업을 지지해 동참에 나섰다. 우리 생각에는 며칠이면 풀리겠거니 하면서 매일 공항으로 다니며 하염없이 기다렸다. 이러고러 로스토브에 잡힌 지 20여일이 지나자 우리는 속이 타 재가 되고 한편 올리안의 식구들 보기가 매우 미안했다. 오히려 올리아의 시아버지나 모든 식솔들이 놀러도 올라니 이참에 마음 푹 놓고 노시라 하면서 우리를 위안해 준다. 참 마음 따뜻한 분들이었다. 매일 림마는 전화를 하거나 아는 면목을 통해 공항 정황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를 안위하려 데리고 시내 구경을 다닌다. 하루는 림마가 와서 도시락을 준비해 돈강 유람을 가자 했다. 안도인이 기거를 못하셔 올랴의 시아버지는 가지 못하고 며느리가 팔삭이 넘는 몸이어서 아들 주라도 가지 않겠다고 해 우리 네 사람만 가게 됐다. 유람선에 올라 가져온 도시락에 맥주를 마시며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량안의 경치를 구경하노라니 모든 번뇌가 가뭇없이 사라진다. 고중시절 나는 고요한 돈이라는 장편소설을 읽어봤다. 오늘 직접 유람선을 타고 돈강을 유람하니 더욱 감회가 깊었다. 8월 중순에 어느 날 올랴의 남편이 집에 와서 집사람들을 모두 불러 농장으로 일하러 가자고 한다. 올랴의 아들 주라는 물론 올랴의 시아버지도 따라 나선다. 나의 아내가 집에 남아 늙은이와 임신부를 돌보기로 하고 나도 차에 올라 농장으로 갔다. 지가의 보리스가 도맡은 수박밭에 이르니 밭 한복판에 이미 따놓은 수박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조금 지나니 대형 혈기가

날아와서 수박밭 상공을 선회하다가 지상의 신호에 따라 수박무지 옆에 착륙했다. 지가의 보리스는 10여 헥타르 밭에 전부 수박을 심어 수확철이면 민용혈기를 세뇌 사전에 련계해 놓은 시세가 좋은 도시로 가져가 넘기는데 멀게는 모스크바까지 판로를 개척해 해마다 알찬 수익을 올리고 있단다. 금시 전투가 벌어진다. 지가이 아나톨리와 합작한 고려인 세 가족도 총출동해 20여 명의 남녀로소가 두 줄로 나뉘어 릴레이 달리기 형식으로 수박을 손에 손으로 넘겨 헬기 적재함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2시간의 열띤 노동으로 20여 톤의 수박이 헬기 적재함에 옮겨졌다. 지가이 보리스와 두 명의 동료가 헬기에 오르자 헬기는 날아올라 동북 방향으로 날아갔다. 수박밭에는 아직 채 따지 않은 수박이 수확을 기다리는데 따는 족족 주위의 시내로 보낸다고 했다.

며칠 후 헬기를 따라간 지가의 보리스 일행이 싱글벙글거리며 돌아왔는데 갔던 일이 제대로 마무리된 모양이다. 그날 저녁 올리안이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림마가 워드카와 맥주를 승용차로 가득 사오고 올리아와 나의 아내가 고기와 채소를 사다가 오후 내내 음식을 푸짐히 장만했다. 널찍한 마당가에 모깃불을 세 모지 피워놓고 차려놓은 술자리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여기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버릇은 러시아인들이 술을 마시는 모양대로 시작해 얼마간 안주를 짚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 함께 술잔을 들고 소리 높이 찡찡하고 외치며 술잔을 부딪힌 후 입에 대면 한 모금에 비운다. 그리고는 또다시 웃고 떠들며 안주를 몇 점 짚다가 채워진 술잔을 들고 또다시 찡찡을 외치면 술잔이 단번에 비워진다. 주량이 적은 나는 아예 몸의 심병에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량해를 구해 맥주를 마셨다. 이렇게 선어, 순배, 건배를 거치고 나면 메인 평균 한근 좌우의 워드가를 마시는 셈이다. 안주를 얼마 먹지 않고 짧은 시간에 독한 워드가를 한근 이상 마셨으니 사람들 모두 인차 취기가 올랐고 나이가 많은 보리스 로인이 먼저 물러앉았으나 좀 젊은 축들의 술자리는 계속 열을 올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느닷없이 궁글진 목소리의 아리랑 가락이 흘러나왔다. 뒤에 나앉은 보리스 로인이 부르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가신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로인이 주흥에 부른 아리랑이 술자리에 앉은 모든 이들의 상을 두드리며 부르는 합창으로 변했다. 우리말을 할 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아리랑을 다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고 깊은 감동으로 안겨왔다.

취형이 오른 노인이 아들에게 소리친다. 야, 아나톨리 아코데 내오너라. 주라 색스폰. 역시 술기운이 오른 아나톨리가 선풍금을 메고 나오며 부친을 향해 파파 두만강 하고 외치며 전술을 떼니 보리스 로인이 애수에 젖은 남성 저음으로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하고 선풍금에 맞춰 불렀다. 이 노래에는 함께 부르는 사람이 없고 모두들 숙연히 듣는 것이었다. 부자간의 두 악기의 합주는 장기간의 연습을 거쳤는지 아주 숙련된 솜씨였고 상당한 수준의 연주였다. 노래를 부르고 나서 로인이 나더러 노래 하나를 부르라고 요청했다. 내가 사양하다 할 수 없이 연변 노래 오래오래 앉으세요를 부르니 모두들 곡에 따라 박수를 쳐 절주를 맞춰줬고 술이 거나한 몇몇 나그네들이 춤판을 벌여놓았다. 오락판이 고조에 오르는지라 흥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1절부터 3절까지 두 번 반복해 불렀다. 술자리에 함께한 여성들까지 모두 일어나 춤판이 한결 흥성흥성했다. 노래가 끝나자 하나 더 부르라고 요청해 나도 제 흥에 국내 술자리에서 널리 불려지는 소련 노래 축배 노래를 불렀다. 만약 전선에서 우리와 함께 옛 친구를 만난다면은 내가 첫 소주를 떼자마자 자리에 있는 남녀 모두가 일제히 로우로 아랫구절을 받아불러 열렬한 합창으로 됐다. 남녀의 합창에 상 두드리는 소리, 박수 소리, 색스폰과 선풍금의 합주로 춤판은 흥이 절정에 도달했고 술자리의 오락은 밤중까지 계속됐다. 다음 날 아내는 림마와 올랴를 데리고 시내를 돌면서 붉은색, 노란색, 연두색과 흰색의 얇은 천을 사는데 무척 힘들었던 모양이다. 마침 올랴의 집에 재봉침이 있어 아내는 곧 태어날 갓난애의 치마 조고리를 지어줄 예산이다. 이미 병원의 태아 검사로 여자애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올랴가 손녀의 옷 이야기를 하니 아내는 떠나기 전 기념으로 애 옷을 손수 지어줄 생각으로 새 여인이 하루 종일 시가지를 누비며 옷감을 사러 다녔으나 색동 조고리를 지을 칠색단이나 비단이 없어 네 가지 색상의 천을 구입해 온 것이다. 얇은 흰 천으로 아기의 백날 옷을 짓고 아기 돌쇠 입힐 노랑 저고리 파랑 치마에 빨간 고름을 달아 조선족 아이 옷을 만드는 데는 이틀이나 걸렸다. 애 할머니의 요구에 옷고름 한 면에 지윤나라는 우리 글 이름을 수놓았다. 우리의 애타는 심정을 알고 림마가 공항에 갔다 와서 하바롭스크의 파업은 기한이 없으며 사할린의 항공편은 살 수 있으니 사할린으로 돌아 배편으로 블라지보스토크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림마에게 표를 부탁했다. 올랴 아주머니는 말도 통하지 않는 우리가 사할린을 애돌아 여러 날 걸리는 먼 길이 시름을 놓을 수 없다면서 기어이 우리를 따라 나섰다. 수만리의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바래다 주는 올랴 아주머니의 후도운 인정에 우리는 깊이 깊이 감동됐으며 오늘까지도 잊을 수가
로스더블을 떠나기 전날 나는 편지봉투 20개를 사다가 10개에는 중국 나의 집 주소와 내 이름을

0: 써서 남기고 나머지 10개는 올랴도록 올랴네 집 주소와 올랴의 이름을 써달라고 해 가져왔다. 후에 편지 거래라도 끊지 말자고 약속하면서. 그런데 올랴 아주머니의 별세 비보를 받았다. 나는 인차 회답을 해서 애도의 뜻을 전하고 림마와 기타 가족에게 문안을 올리는 글을 써서 조카를 시켜 번역해 모스크바의 윤나에게 보내었으며 림마와 윤나에게 중국으로 놀러오라고 요청의 말도 전했다. 얼마 후 윤나의 회답 편지를 받았는데 그 속에 예쁜 갓난내를 안고 찍은 세 식구의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자기의 딸에는 이제 여섯 딸인데 러시아 이름은 리가이 젠니아이고 우리말 이름은 리진녀인데 우즈베키스탄 타스켄트에 계시는 애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이란다. 진주처럼 귀한 딸이라고. 그리고 우리더러 신체 건강이 허락되면 모스크바로 놀러 오시란다. 나와 아내는 사진을 오래오래 들여다보면서 윤나와 그의 딸의 얼굴에서 올랴 아주머니의 모습을 찾아보려 애썼다. 아내는 연길 딸에게 부탁해 여자의 한복 옷 세 벌을 마련했다. 여자의 돌 옷, 서너 살 때 입을 만한 색동 저고리의 치마, 18살 여자애가 입을 만한 한복 옷, 그리고 부탁해 옷마다 옷걸음 한 면에 리진여라는 이름을 우리 글로 수놓아 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후 딸이 보내온 아기 옷을 받아보니 너무나도 깜찍하고 예뻤다. 특히 우리 글로 리진여라고 수놓은 아이 옷의 옷걸음이 너무나도 돋보인다. 우리는 인차 모스크바로 붙여보냈다. 올랴 아주머니의 염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라도 올랴 아주머니 일가의 은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다면.
1: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곡이죠. 네, 칠갑산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 칠갑산을 마무리로 저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단순히 문자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자아의 일부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은 물론 상품 하나에도 그 이름에 따라 흥망이 갈리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름값을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겠죠. 네, 제가 금방 입사했을 때 저의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신이 쓴 기사에는 당신의 이름 석자가 달렸으니 당신의 이름에 책임져야 함을 명기하라. 네, 지금도 이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네요. 뭘 하든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이 한마디가 정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도 명기하겠습니다. 네, 이름대로 되기, 오늘도 우리와 함께 으쌰으쌰 화이팅해요.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 공유 시간에서는 윤희남님의 작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케.

오늘따라 어쩐지 얼케가 유난히 보고 싶다. 얼케는 강직하면서도 선량하고 명석하고 효성이 지극한 여성이다. 얼케는 삼남이녀인 우리 집의 막내 며느리로 시집왔다. 친정에서는 일남오녀 중 맏딸이었는데 일찍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면서 자라서인지 생활력이 강했다. 불현듯 그 일이 눈앞에 선이 떠오른다. 아마 올케가 30대 초반에 있었던 일로 생각된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을 먹고 한창 상을 치우고 있을 때 똑똑하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글쎄 올케가 어린 조카를 데리고 서 있지 않겠는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나는 깜짝 놀랐다. 얼키 표정을 살펴보니 심상찮았다. 십중팔구는 성질머리가 유별난 남동생이 남자의 자존심을 내세워 교무주임인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고 한 소리 한 것 같았다. 웬만해서는 여기까지 찾아올 사람이 아닌데 말이다.

나는 얼른 둘을 집에 들여앉혀 놓고 다짜고짜 동생을 찾아갔다.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내 예측이 딱 맞았다. 요즘 마누라한테 떵떵거리는 남자가 어디 있다고 동생은 이다지도 못나게 굴까. 이보 동생, 배부른 타령 좀 착착하오. 정월 걔가 늦게 들어오는 게 싫거든. 올케를 출근시키지 말고 동생이 두 사람 몫을 벌든지. 아, 그런 재간이 없으면 입을 다물든가. 자존심은 이런 데 세우는 거 아니오.

잠든 목에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살아보면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상대를 선뜻 헤어려 두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옳게는 동생의 그 못난 성격까지도 받아주는 현숙한 아내였다. 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옳게 말만 나오면 지혜롭고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여자야 라고 지하했다.

올케는 무엇보다 효도를 잘했다. 어머니는 전에 교통이 불편하고 비만 오면 늘 마당에 물이 고이던 초가집에서 살았다. 어느 명절날인가 어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령담 삼아 물 걱정을 모르는 층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 있다. 그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어머니의 서원을 이뤄줄 형편이 못했다. 아무리 농담이라 해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난감했다. 이때 올케가 좀만 기다리셔. 지금 보아둔 집이 공사 중이니 마무리되면 들을게. 라고 시원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걸 듣고 우리 형제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 당시 올케네도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또 집 한 채가 10만 원도 넘는 세월에 말처럼 쉽지 않았다. 집이 완공되자 올케는 실내 장식까지 끝내고 말한 대로 그 집을 어머니에게 선물했다. 집 청소를 하던 날 나는 아연해졌다. 90평방도 더 되는 새 집은 실내 장식도 깔끔했지만 벽에는 말로만 들어오던 커다란 텔레비전이 걸려있었고 주방에는 전자레인지며 냉장고며 즐비하게 갖춰졌고 화장실에는 세탁기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는 사람들마다 혀를 끌끌 찼다. 진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이었다. 지금도 내 귓전에는 이사하던 날 행복에 겨워 험악살이 우리 집에도 라며 흥겹게 부르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올케는 우리 집 형제들도 잘 챙겨줬다. 오빠는 가장이 되어서도 항상 어디에서 뭉칫돈이 떨어지길 바라면서 직장을 나가고 허송 세월하여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다. 결국 가정도 파탄나고 술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게 됐다. 오빠가 자기 앞 사회보험금도 못 내게 되자 어머니는 아이고 전혀

저속 앞으로 뭘 먹고 살까 하면서 속을 태웠다. 그때 올케는 자진해서 오빠의 사회보험금을 물어주겠다고 나섰다. 정말 눈물이 났다. 결국 올케가 나섰기에 우리는 힘을 합쳐 끝내 몇만 원 되는 오빠의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오빠가 첫 양로금을 받던 날, 어머니는 며느리,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며느리가 하니 고맙소.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 하면서 눈곱을 적셨다. 출국바람이 불자 둘째 내도 나도 한국으로 떠나가게 됐다. 그러자 어머니 곁에는 남동생과 올케만 남았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은 또 고스란히 올케의 몫이 됐다. 연길의 언니가 있긴 하나 오가는 거리가 꽤 되다 보니 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막상 떠나려니 올케한데 정말 미안했다. 한국에 간 지 1년이 채 안 돼 걱정되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다. 그간 병환에 있던 아버지가 버티지 못하고 다시 병원에 실려가게 됐다. 나는 해마다 한 번씩은 집에 와 아버지의 병시송을 들었다.

어느 해인가는 오빠까지 덜컥 병원에 입원했다. 금방 아버지 때문에 귀국했다 돌아왔는데 또 오빠 때문에 들어가려니 솔직히 아글타글 일하는 남편 보기가 미안해났다. 그때 남편도 시름시름 아프면서 참고 돈을 벌고 있었기에 나는 귀국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얼케가 전화를 걸어와 보살펴줄 식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금방 왔다 갔는데 의사도 아니면서 뭐하러 또 오겠느냐며 극구 말렸다. 나는 울컥했다.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올케가 고맙기 그지없었다. 올케는 자기 앞에 일도 딱 소리나게 자라는 우수한 교훈이었다. 올케는 10대 중반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고승을 졸업하고 농촌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수업이 끝나면 동생들을 돌보고 틈이 나면 어머니를 도와 바디를 함께했다. 밤이면 무필들과 동무하면서 독학으로 연변대학 통신학부 과정을 마쳤다. 직장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기에 올케의 직업생애는 승승장구의 행진이 계속됐다.

얼케 덕분에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 깊은 가족애를 나눌 수 있었다. 모던한 얼케를 만난 건 우리 가족 모두의 행운이다. 요즘 얼케가 조금 아프다고 한다. 난 얼케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가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외모가 아닌 목소리만으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때도 있습니다. 네, 같은 말이라도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호감과 비호감을 목소리만 듣고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종종 이미지와 목소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치할 때도 있으니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관상은 타고나지만 인상은 살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귀한 상을 지녔다고 해도 늘 울상이거나 상난 얼굴이면 싫겠죠. 네, 목소리 또한 그렇습니다. 타고난 고운 소리도 성내고 비난하고 불만하는 목소리가 고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네, 외모와 목소리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0: 北京时间11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뉴스입니다. 출국 시 세금 환급, 러시아 무비자, 240시간 경유 무비자 등 편의 정책에 힘입어 할빈의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으며 출국 세금 환급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검증된 루적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639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6% 증가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스마트화 검사 시나리오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사전 검사, 지능형 영상 판독, 안면 인식 등 기술을 활용해 여객이 일체화된 지능형 검사 통로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는 사이에 위생 검역, 얼굴 촬영, 휴대 수화물 검사 및 이미지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는 다국어 지능형 번역 단말기를 갖춰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개설하며 구역별 안내, 검사 절차 최적화 등을 통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 경험은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할빈을 방문해 관광 및 쇼핑하도록 유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경험을 더욱

원활하게 하며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엔 24시간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국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해 이미 포장 및 바코드가 부착된 세금 환급 품목은 포장을 뜯지 않고도 바코드 검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발장 세관 서비스 창구에는 다국어 환급 절차 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고 전자 스크린, 이중언어 안내 방송 및 지능형 번역기까지 갖춰져 있어 여객들이 전 과정 셀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환급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면세점의 상품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상품 선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더 많은 국내 유행 브랜드, 흑룡강 특산품 및 국제 인기 제품을 도입해 600종 이상의 면세 상품 조정 및 감독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할빈 항공 입출국 통관 지역 왕부정 출국 면세점은 약 5천 건의 주문 거래를 완료했으며 매출액이 300만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경 통상구 도시 흑하시는 디지털 지능화 계약을 통해 국경 간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흑하는 여러 차례 국가급 영예를 안았으며 소규모 개혁으로 대규모 개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흑하시 중의원에서는 이제 막 테스트를 마친 인공지능 번역 스크린을 통해 러시아 관광객의 국경 간 소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의사와 중국어를 모르는 환자 사이에서 원활한 진료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흑하시가 외국인 입국 서비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디지털 지능화 수단을 적용해 새로운 중로 국경 간 무장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디지털 지능화 외국인 입국 서비스 체계는 언어, 교통, 정보 등 7개 분야를 포괄합니다. 그중 국경 간 결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괴롭히는 주요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흑하시에서는 용강 패스 다목적 선불 카드를 출시, 환전한 인민폐를 카드에 충전해 편리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입국 관광객의 언어 소통과 결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롭게 개통된 중로통 앱을 통해 서비스 정보와 문화 관광 자원의 전역 통합을 실현했습니다. 흑하시가 구축한 디지털 지능화 입국 무장의 서비스 체계는 문화관광부의 스마트 관광 대표 사례, 문화관광 디지털화 시범 사례, 국가 데이터국 디지털 경제 협력 대표 사례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최근 우리 성은 2026년 흑룡강성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 실시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00일 행동 기간 우리 성은 다채로운 여름, 거주하기 좋은 숙소, 용강 여행 등 10대 향상 행동을 새롭게 선보이게 됩니다. 시원한 여름철 피서, 유럽 풍정 등 테마 요소를 중심으로 10대 우수 코스를 정교하게 설계했으며 대러시아 통상구의 우세와 국경강, 호수 등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국경 캠핑 등 크로스보도 복합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한 산수 자원을 기반으로 이춘희 삼림 건강휴양관광, 개서호수의 신선한 식재료 건강양생관광 등 여름철 건강휴양관광지를 육성하게 됩니다. 이 밖에 스포츠, 문화박물관, 연구학습 등 문화자원을 통합해 각지에서 문화, 스포츠 관광의 심층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대 테마 코스, 100차례의 미식축제, 1000개의 문화관광축제 및 만가지 흑룡강 명품 상품을 통해 여름철 피서지, 시원한 용강, 여름문화관광 브랜드를 전면적으로 알리고 관광객 수와 관광 총지출을 전년 대비 각각 8%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우리성 전역의 농작물이 생장

하는 핵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각지에서는 정밀한 여름 논밭 관리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작물 전반이 양호한 자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묘기 중경 작업은 옥수수 관리의 핵심 과정으로 부리 발달과 후기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옥수수 주산지인 수화시 북림구에서는 170만 무의 옥수수가 곧고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름철 논밭 관리 기간 집중 적으로 옥수수 중경 추비 작업을 실시했으며 대형 농기계가 옥수수 일항 사이를 천천히 이동하며 토양 갈아엎기, 정밀 비료 살포, 복토 수분 유지 등 일괄 작업을 수행해 옥수수가 튼튼하게 생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상시 최대 효소 벼 재배 기지인 이곳에 6만 무 유기벼 논은 현재 집중 관리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올여름 농업기술자들은 유기 발효 효소를 살포하는 특별관리 작업을 진행해 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성의 곡물작물 재배 면적은 2억 3천만 무를 넘어섰습니다. 친환경 해충 방제 정밀 작업을 거쳐 우리성 전역의 농작물 생장 상태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은 각지의 모니터링 및 사전 경보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세밀한 논밭 관리 방안을 추진해 안정적인 곡물 다수확 기반을 탄탄히 다지도록 당부했습니다. 중앙조직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 당원 수는 1억 128만 6천 명으로 2024년 말 대비 101만 5천 명 늘어 1% 증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층 조직은 현재 543만 1천 개로 2024년 말에 비해 18만 1천 개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3.4%입니다. 그중 기층 당위원회는 31만 4천 개, 총 지부는 33만 3천 개, 지부는 478만 3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2번째 시간입니다. 산천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핑하니 고였다. 그는 급히 머리를 돌려 눈물을 애써 참고 이를 악물며 재빨리 앞으로 걸어갔다. 산 위에 지뢰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 어머니는 놈들을 그쪽으로 유인하려고 마음먹었다. 빚값이라도 해야 한다. 어머니는 걸음을 다그쳤다. 왕죽이 그를 불러세웠다.
1: 그저 걸어만 가면 되는 줄 알아? 어서 말해. 어디다 묻었어?
0: 어머니는 마치 아무것도 못 들은 듯 산 위의 싱싱한 수풀을 그

0: 어떤 격정에 넘쳐 바라보았다. 왕류주가 달려와서 따귀를 붙이며 욕을 퍼부었다.
1: 너 딸이야, 누가 내보고 산천구경 해냈어? 어디 묻었는가? 냉큼 말해!
0: 어머니는 시퍼렇게 부어오른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경멸에 찬 눈길로 왕류주를 쏘아보았다. 이 눈길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왕류주는 겁이 도록 나서 뒷걸음질 치다가 뜻밖에도 뒤에 있는 구댕이에 허망 네 다리를 뻗치고 나자빠졌다. 예놈들이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지뢰를 밟을 결심을 안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산골짜기 옆에 이르렀을 때 그는 흠칫하였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거세찬 폭음이 터지며 골짜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보니 골짜기 옆에서 땅을 마구 파헤치던 정면놈이 지뢰를 다쳤던 것이다. 다리가 끊어진 외놈 하나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다. 긍지에 넘치는 한 줄기의 미소가 어머니 입가에 오리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2: 좋다. 잘 터졌다. 잘 되었어. 어서 봐봐라. 온 산이 몽땅 지뢰다. 네놈들 같은 강도 무리를 모조리 잡아 죽일 게다.
0: 어머니는 놈들의 손을 뿌리치고 힘껏 골짜기로 뛰어들었다. 순간 하늘 땅이 핑그르르 돌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 왕간지는 녹이 등등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숙하는 구두 위에서 일어나 해죽거리며 반겼다.
3: 아이고, 끝내 돌아왔구만요. 당신은 조심해야 돼요. 마을에 사람들이 눈이 많은데.
1: 좀 가만히 있어.
3: 아니, 왜 이래요? 아니, 누구에게 화를 내요?
0: 왕간지는 그의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찌푸리며 내쏘았다.
1: 일이 되지 않아 속이 다 드는데 너까지 시끄럽게 굴어?
3: 다츠부미 대대장이 당신을 욕했어요?
0: 왕간지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1: 몽땅 그 늑다리 탓이야. 그 늑다리는 죽어도 입을 열지 않지. 산에 가선 기계는 그림자도 못 보고 도리어 지뢰에 걸려 서너시 죽어버렸어. 그 늑다리도 하마터면 골짜기에 뛰어들어 죽을 뻔했지.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걸고 버틸 줄은 실로 덧박이야.
3: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0: 숙하는 자그마한 눈을 희번득거리며 속눈썹이 거의 보이지 않는 눈꺼풀을 깜빡거렸다.
1: 난 왕죽보고 그 늑다리를 생매장 해치우라고 할 생각이야.
3: 그렇게 큰 힘을 들어놓고 그게 다예요?
0: 숙하는 토끼 이빨 같은 작은 이빨로 아랫입술을 깨물고 한참 생각해보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3: 내게는 그 늑다리의 입을 열게 하는 전수가 있어요.
1: 하튼 수장 그만둬. 네까지 게 무슨 비호족한 수가 있다고.
0: 숙하는 코웃음치며 입을 바가지만큼 벌렸다.
3: 당신들은 이런 문제에 들어선 공산당만 못해요. 우리 여자들을 깔보지 말라요. 나한테 정말 좋은 수가 있다면 당신은 뭐라 말하겠어요?
1: 여 귀염둥이야. 뾰족한 수가 있으면 털어놓을 것이지. 롱을 해서 뭐래.
3: 묘한 수야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0: 황금은 날 줘야 돼요?
1: 좋지. 몽땅 다 줘. 어서 말이나 해.
0: 그에게 아이가 있어요?
2: 숙하는 웃음을 거두고 물었다.
1: 몇이 있지? 그건 왜 물어?
0: 아이들이 다 달아났나요?
1: 큰 것들은 다 달아났어. 그 작은 것은 있을 거야.
0: 그럼 됐어요.
2: 숙하는 왕간지 귓전에 갖다 대고 입술을 재빨리 움직였다. 말을 마치자 숙하는 왕간지의 번데머리를 툭 때리며 우쭐해서 물었다.
0: 어때요? 산책이죠?
1: 아니요, 보물덩이. 정말 괜찮아.
2: 왕간지는 희색이 만면하여 그를 품속에 끌어안고 한동안 오르만졌다. 어머니는 놈들에게 끌려 문 안에 들어섰다. 만자는 엄마를 보자 인차 양동포 통역관이 준 사탕 두 알을 팽개치고 엄마를 부르며 두 팔을 벌렸다. 어머니의 누덕누덕 기운 물난 남색 저고리와 까만 바지는 이미 핏자욱에 얼룩이 지고 벌꼴 없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쪽지었던 머리는 흩어져 버린 지 오래여서 긴 머리채가 북대기처럼 부시시하였다. 그 자해로운 어머니의 얼굴은 핏딱지에 덮여있었다. 딸애를 본 그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이 순간 다른 것을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가슴 속에 모녀간의 사랑만이 불타번졌다. 그는 상처에 모호진 아픔도 있고 만자를 힘겹게 안아올려 습관적으로 아이의 옷가슴에 달아맨 천조각으로 만자의 코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애의 머리에 꽂혀있는 오래되어 시들어가는 노란 쓴바귀 꽃이 떨어지려는 것에도 주의가 돌았다. 그는 다시 아이의 빨간 댕기로 잡아맨 머리에다 이전처럼 꽃을 잘 꽂아주고 나서 만자의 야들야들한 얼굴을 오르만지며 입을 맞추었다. 만자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청기 어린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와 하고 울음을 터뜨리더니 인차 어머니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두 모녀는 꼭 끌어안았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머니와 딸이었다. 다쯔부미 대대장과 양뚱보 통역관 그리고 다른 놈들은 매우 놀랍고도 이상하여 그들을 지켜보며 서로 어리둥절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놈들이 가난한 중국의 보통 농촌 여인이 자기의 아이와 만날 때 나타내는 소박한 감정에 마음이 흔들린 것은 절대로 아니며 또 털끝 많지라도 련민의 정을 느낀 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들이 오리둥절해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흉포하고 참혹한 야수들처럼 오로지 서로 잡아먹을 줄만 알았지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우매하고 전혀 깜깜이기 때문이었다. 놈들은 미칠 듯이 기뻐하였다. 보라, 이야말로 여자의 마음을 아는 고명한 여자가 내놓은 가장 묘한 술책이 아닌가. 때는 닥쳐왔다. 양통역관은 허리를 미련스레 굽혀 다섯 살 나는 여자애가 동댕이 친 사탕을 땅바닥에서 주워들고 뚱기적뚱기적 어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3: 꼬마 친구, 사탕을 먹어라. 아이고, 겁내지 마라.
2: 어머니는 대뜸 가슴이 서늘해졌다. 농들이 애를 잡아다가 어쩌자는 것인가. 그는 생각할수록 이상하여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자기 몸으로 아이를 보호라도 할 듯이 더욱더 힘주어 꼭 껴안았다. 만자도 엄마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어머니의 목을 꽉 끌어안고 머리를 어머니의 어깨에 갖다 대었다. 어머니는 양통역관 놈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치 흉악스러운 봄이 덮쳐들어 그들 모내를 삼켜버리려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양통역관은 만자를 끌어당겨서 억지로 손 안에 사탕을 쥐어주었다.
3: 어서 먹어. 고마 친구, 내일 본고는 언제나 아이들을 고한단다. 특히 우리 중국 어린이를 좋아해.
4: 알았어다. 내일 본 민족 세계에서 가장 칭찬 있어, 진선 있어.
2: 대츠 부민은 까만 수염을 매만지며 잘 통하지도 않는 중국말로 말했다. 어머니는 다시금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큰 소리로 외쳤다.
5: 얘야, 내버려라. 우린 개들이 물건을 먹지 않아. 저놈의 상판에다 던져라.
6: 엄마, 나 안 가죠. 미국놈, 이따.
2: 만자는 사탕을 놈들한테 뿌리쳤다. 사탕은 면바로 다츠 부미의 눈알을 맞췄다. 다츠 부미는 이빨을 앙다물며 화를 내었다. 그는 눈을 문지르며 한참 동안 무엇이라고 말했다. 양통역관 놈은 낯새기 파래가지고 이를 갈았다.
1: 내 딸이야, 눈치가 있어야지. 광군 대대장님은 왕족 중대장에게 어제 지나치게 손찌검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죽음으로부터 너를 구해주고 아이와도 만나게 해주었다. 좋다, 특 털어놓고 말하자. 내가 만약 제 자식을 귀중히 여긴다면.
2: 그는 이 마지막 말마디에 힘을 주고 어머니를 흘낏 쳐다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몸을 흠칫하는 걸 보고 다시 말을 이었다.
1: 좋다, 너무 괴로워할 건 없어. 가, 변기 공장에 기계들을 어느 곳에 묻었는 것만 알려주면 아이는 다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상처도 책임지고 치료해주며 상금도 주겠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너도 알지, 일본군은 성 만나면 못하는 일이 없다.
2: 어머니는 벌써부터 이렇게 되리라고 짐작하고 있었으나 정작 그 말을 듣자 마음속으로 갈마드는 크나큰 불안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맥없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그는 자기에겐 비록 자식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어머니의 심장이 있으나 놈들의 시달림을 받고 볼품없이 쇠약해진 몸으로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는 내어줄 수 없다. 아이는 나의 명줄이고 나의 살덩이다. 눈을 뻔히 뜨고 아이가 죽는 걸 바라보며 구원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는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어머니는 애를 꼭 껴안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만자도 마치 무엇을 알아차린 듯하였다. 아니, 아이는 감촉하였다. 그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더더욱 힘주어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7: 엄마.
5: 만자야, 엄마 널 안고 있다.
2: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만자는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얼른 울음을 멈추었다.
5: 만자, 괜찮아, 괜찮아. 그쳐라, 그쳐라.
2: 어머니는 놈들이 애를 어떻게 하려는가를 알아차렸다. 그는 마귀의 손이 아이에게 뻗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우연히 이런 생각까지 떠올랐다. 혹시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장 진지한 말을 한다면 이놈들도 사람 탈을 쓴 것만큼 자비를 베풀 수 있지 않겠는가.
5: 내 놈들은 어쩌자고 다섯 살 나는 아이를 끌어왔니?
2: 그는 매우 침착해서 말을 띄었다.
5: 공장에 기계를 묻어둔 것을 알지만 아이는 그걸 모른다. 공산당과 팔로그는 내가 데려왔고 간부들도 내가 집에 맞아들였지. 아이는 그러지 않았다. 애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죽이려거든 날 죽여라. 철부지 아이는 죽일 수 없다. 안 된다. 절대로 아이를 해치지 못해. 어서 빨리 날 죽여라.
0: 엄마, 엄마 죽나?
5: 아니, 엄마가 왜 죽어? 엄마는 살아.
1: 입심이 대단했어. 쓸데없는 말 작작하고 딱 잘라서 대답해. 아이냐 공장이냐? 에?
5: 아이도 공장도 난 다 가지겠다. 죽이려거든 내게 목숨은 하나 있다.
1: 영웅인데? 이리 와!
5: 안 돼! 안 돼! 맞아요! 맞아요!

드라마 숨바귀꽃 5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포도 아라리 연구로 가는 한여름인데요. 많은 이들이 한여름의 더위도 잊은 채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하면서 뜨거움을 열정으로 탱탱이 무르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바로 성공으로 불타고 있는데요. 성공을 위해서는 경험, 노력, 끈기 등 여러 면의 요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무더위를 거뜬히 이겨내면서 여름 인생에 또 다른 추억을 쌓아볼 만한 노래들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흥겨운 멜로디에 맞춰 한여름의 무더위를 웃음과 열정으로 승화시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따뜻한 지향점을 찾아보면서 노래 고향길을 감상합시다.

0: 광주시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2: 령선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럼 장춘시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2: 네, 온갖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 오, 그래요. 꽤 흘렀네요. 네. 그럼 이 요청하마당 프로를 빌어서 어떤 노래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2: 네, 친구들과 헤어진 지도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예, 여기 장춘에 있으면서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2: 네, 친구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0: 무더운 여름철에는 해도 길고 일도 많아서 우리는 쉴 틈 없이 불망이 보냅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그리웠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시원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현재를 즐기기보다는 다가올 날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연기씨 김철훈 씨는 올여름에는 꼭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철훈 씨는 가족과 함께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면서 소풍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 김철훈 씨네 가족의 오붓한 가족 여행을 바라면서 요청한 소풍 부족 문제를 보내드립니다.
1: 봅니다,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2: 서풍입니까? 남풍입니까?
1: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닙니다.
3: 그럼 북풍이 분다 이거겠지?
1: 아이고, 북풍도 아니라고.
2: 아, 그럼 동풍이겠죠?
1: 예, 그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 받침 하나가 틀렸습니다. 예.
3: 아니, 여보게. 어? 그럼 더풍이 분다 이거겠구만.
1: 아니야.
2: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1: 도대체 무슨 풍이냐?
2: 네.
1: 돈풍이 붑니다. 돈풍.
2: 네. 시간 경제니까 물론이지요.
1: 예. 자, 그런데 요즘 네. 참 이상하게도 네.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말은 알도를 볼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2: 뭐라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말은 알도를 보는 바람이라고요?
1: 예.
2: 이 선생, 그걸 좀 저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1: 예, 선생.
2: 목도를 좀 풀어보자고.
1: 아이고, 그렇습니까?
2: 네.
3: 여보게. 네. 그 방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1: 진짜요?
3: 아, 그럼 내가 돈을 내지.
1: 네. 진짜냐?
2: 네, 알려주세요.
1: 그럼 똑바로 들어보라.

0: 모르겠다. 가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리 뒤져야 하는지. 아 그리고 저 남자들 앞에서 해반죽거리며 연애를 어찌 일찍 시작하는지. 피로하기 바쁘게 시집 갔다던 격세. 아 내일 모레 또 굳이 딸이 잔치를 한다지 않을까. 기래가 가 스무 살이 시집 갔지. 가 딸이도 스무 살이. 그건 막 그 딸이 이런 거 어쩌라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니? 아 내일 모레 아 나그네 다니 김처자니 아 딸이 잔치를 해서 아 나그네를 저 시내 있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단이라는 건 공자를 제때 밟고 가는가? 샤가 하면 자꾸 시기지. 아, 모르겠다 이제 그때 내가.
1: 대하세요.
0: 연기니.
1: 힘난다 집에.
0: 누구십니까?
1: 아이고야 이꼬만 야 이꼬만 이거 예. 반갑소 반갑소.
0: 오랜만이다 예.
1: 야 정말 오래간만이요. 예. 오래간만이요. 예. 아,
0: 어디다.
1: 아이 그런데 어차피 집이 이렇게 썰렁한가? 어? 어, 집에 나가네.
0: 저기 농촌에 갔습니다.
1: 농촌에? 예.
0: 저 샤가 시켰습니다.
1: 이제 왔거나 이 집에서 대학을 제대로 하는구만. 야?
0: 대학 무엇이겠습니까? 집에서 공부하고 잡술 수는 없고.
1: 얼쏘얼쏘얼쏘.
0: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2: 야, 내사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된일이.
0: 무슨 일이 있습니까?
2: 잔치를 하게 됐어.
0: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2: 아이, 내 네, 한다는 말이지.
1: 아야 그것도 불새로 물어보니 잘 생각 안 나. 가만 있자 하나 둘 셋. 아 다섯 번째.
0: 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기상관밥 과부상관밥.
1: 야
2: 아이고 세기상관들지 어떻게 과부상관되는 게.
0: 몇 살짜리입니까?
2: 아니야. 그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생기는 몇 달 좀 늦더구만 뭐.
0: 그러니까 천수라는 게 영 별나.
2: 아니야, 아니야.
1: 그래서 나는야 이 잔치라는 게 그래서 아차차하게 하지 말자 말지, 야.
2: 아 그런데 세기 쪽에서 자꾸 제 전화를 하고 사업지로 바뀌었다는지 뵐 수 있어.
1: 내 사귀자 여자 여자 쪽에
2: 야야, 이거 따라줘야 되지, 야.
1: 아 가만 있자. 보자 내 전에 그거 어디다 뒀던가. 어 여기 아이고 여기 있는가? 여기 있구만. 자 됐어. 이 봤어.
0: 예.
1: 어 야 나그네 같이 야 이번에 꼭 오란데.
0: 예.
1: 야야 그래 그래. 예. 그럼. 예. 야, 내 일복 봐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
0: 예, 그래,
1: 야
0: 그래.
1: 꼭 갖춰 야.
0: 예예예. 하우 쓰라도 안 맞잖아. 가봐 매고 다니래. 나는 우편 배달부요. 내 나그네 피신 보내기 잘했지. 나그네 아예 없나 봐 해가지고
3: 대북 머리머니 애들거든. 지집구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그래서 저기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 게 이 1년은 마찰이다 2년 마찰이. 그래서 어찌나지 집 생각나는지 이렇게 우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나를 봤다고 저 대단히 좋아할 겐다. 그럼 내가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가족 딱 살봐서 그저 그 높다 산 얼굴이 뽀뽀르거든. 따닥따닥.
2: 아, 여보 당신! 네, 왔어!
0: 예!
2: 어, 아, 예, 왔다!
0: 에이. 어째 벌써 왔음도!
2: 생각하고도 다르다.
0: 무슨 일?
2: 아, 어째 왔겠어? 내가 당신이
0: 말 먹지 마, 빨간만 없어. 어째 왔습니다.
2: 아이고, 어째 왔겠어? 내가 당신은 저...
0: 아이고, 그래, 말 먹지 말란다. 야, 좀... 나 당신 노래를 하면 말 아이 못하겠는데 빨리 말하자 빨리. 어제 왔는가?
2: 아, 내 노래로 내 말을
0: 야 하지 말고 빨리 노래를 하자. 어제 왔는가?
2: 어제 왔는가? 안전하서나 다 당신 생각 작게나 다 당신 생각 당신 보고 싶어 주방 좋은 다 당신의 때때때 빨리 주침들
0: 이러지 말고 해. 망한데 가서 어디 가서 이틀이나 사흘을 좀 있다 없어?
2: 아이씨 빨리 주민 들다 좀
0: 내려와라. 딱 이틀이나 사흘만 있다 오던데.
2: 아니 어제 자꾸만 사람 녹음해 있는 건데.
0: 내일 모레 김천산에 딸이 잔치해서 피신 보낸데 이렇게 날짜마다 어떻게 하면 또 빨리 피신하란데.
2: 아니 누가 너 오기 싶어서 왔는가?
0: 그래.
2: 난 어제 재수없이 김과가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0: 아 뭐 하나 거기로 왔었던데.
2: 거기는 낚시질로 왔더군.
0: 어 난 멋지겠어.
2: 아 그래 난 나를 보지 마. 와드려 뭐 제 하늘이보다 더 반가밤에 변하지 잔치에서 참가해야 된다며 몇십 번 강조를 하더란 말이야.
0: 이 아이들은 둘러먼 제자도 안 내면 이렇게 한다고. 아 그래 거기는

0: 가서도 뭐.
1: 행복한 나라 계속 붙여내가지고 고기단자 잡아먹게 했나가 되지.
0: 삼성이 되나 한번 좀 뿌리해서 이제 이 정말. 아, 그 나서 나가니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가?
1: 아이, 빨리 가세요.
0: 아이, 글쎄. 그래, 말하게. 저작.
1: 아이, 정말 여기. 아, 잠깐만.
0: 아, 소리를 못해, 친구들. 동네 친구들.
1: 무슨 일이야, 지금. 간호관에 무슨 우리 집에 왔다 갔지?
0: 야, 그거 어떻게 하면?
1: 무색이 왔다 갔어. 말해! 어제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0: 어떻게 나는 불고불게 남이란데. 남자 왔다 갔어.
1: 어떤 남자 왔다 갔는데? 어?
0: 성광남.
1: 뭐? 성광남이?
0: 예.
1: 야, 이름만 이래. 거분 여자 봐봐. 뭐 어둠 샤샤샤샤 말았다 나한테 말라고. 강여든 말라고 왔다 갔는데.
0: 제발 어디서 왔었던 거?
1: 뭐? 제발 어디서 왔다
0: 갔어? 아니, 멀리니까 네 남자 정말 생각하는 거 봐라 정말.
1: 그래. 그 새끼는 말라 보러 가는 거, 뭐라?
0: 잔치를 한다고.
1: 뭐, 그 집단이?
0: 광남이.
1: 뭐, 너 똥?
0: 예.
1: 야, 이름만 완으로 뭐, 각시를 바꾸는 게 아주 똥꼬네 바꾸듯이 한 거야.
0: 그랬을 생각하다 손을 흔들게 다섯 번 해라, 아재.
1: 아이, 그리고 다른 말은 없었죠.
0: 아, 없었죠. 무슨 말이야? 이 남이 생각하다.
2: 어머니 집이 어른가? 성모님이?
1: 에이, 두배 생겨놓고 나겠으나? 집안에 사람이 있어.
2: 야, 이게 덥다 말이야. 야! 야, 이게 네 말이 옳구나, 이게, 더우나! 야, 이게 오래간만이다.
1: 야, 농농이든가?
2: 야, 이게 알바래, 이게. 야, 69년도 장일에 집쳐 영어.
1: 예? 야, 야, 이제 와서 옳구나. 야, 오래간만이다.
2: 벨일생 아바이 됐어, 이게.
1: 어이, 인천아. 이 사람이야, 내 이전에 집쳐 같이 내려갔던.
3: 안녕하십니까.
2: 야, 여기 와.
3: 뭐지?
2: 야,
3: 왜?
2: 너는 야 지금도 저 여자를 데리고 사니?
1: 어, 그래. 나는 완강하다.
2: 반갑다, 반갑다.
1: 어제 무슨 일?
2: 아, 내일이 우리야 첫돌 생일이다.
1: 아, 야, 네 범인은 나의 얼굴이래. 이제 첫돌 시신.
2: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정말 모르겠구나. 내 자작년에 잔치를 다시 해내라.
1: 어?
0: 정말 소원 딱 구름이 터지겠네.
1: 예, 예. 자, 그런데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네. 그 좀 돈을 좀 벌어보자고 하다가 네. 그만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요.
2: 아, 어떻게 말이에요?
1: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펴내볼까?
2: 좋지.
1: 그렇게 합시다.
0: 지금 없어.
1: 어떻게?
0: 내 나이에야 했음도.
1: 아, 내 20상 띵했다, 20상.
0: 사람 그렇게 많음도.
1: 아니 뭐 내 우리 집에 그 명함장 있는 거야. 몸땅 그대로 저 써가 다 붙여보낸 거.
0: 글쎄 손님 그렇게 많이 오는가?
1: 아, 내가 260, 260표나 보냈다.
0: 그래서
1: 한 900명 오겠지.
0: 그러니까 난

0: 꼬리 좋대. 무슨 거 자꾸 또 봉.
1: 아, 전에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전에 찾아본다. 오, 야. 여기 있구나.
0: 그만하면 되지, 무슨.
1: 유병거리야.
0: 유병거리라도 또 이름 같은데 녹이길래.
1: 어제 유병거리라고 모르는가?
0: 녹이.
1: 그 독창 배웠죠? 남자 잘생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 노래 잘 부른다, 이게. 하이 독도이쇼 독도이쇼 하이 헤이. 야야 잘생겼다.
0: 어때 그리 잘생겼을까? 나는 이 사람 너무 돌았으라겠다. 아이고 누구야 당신보다 더 잘생겼더라.
1: 아이고 이거 갑자기 왜 부실해졌니?
0: 나 그 사람 옆에 앉았다. 내 부자 노력한 게지 무슨.
1: 왜? 저 유빈걸 선생입니까?
0: 있구나.
1: 어제 모르겠습니까? 아 저번에 그 낚시질 갔을 때 내 그 홍청 도말 주제 그 뭐입니까? 아 예예. 예. 저 무슨 일인가게 되면은 저 오늘 내가 좀 귀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딘가게 되면 생일 청사 이치입니다. 예.
0: 5시.
1: 예. 저 5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이연구이다.
0: 이건 누구인데?
1: 어제 이연구 아버지 모른다 싶은데요.
0: 야, 무슨 거야?
1: 어서, 뭐, 어서 이리 가자. 말.
0: 아.
1: 공산당이 어디 있었고? 뭐지?
0: 그 아버지 어떻게 알길래? 아,
1: 전번에 내 길을 가다 야 신분증 하나 주셨단 말이오.
0: 그래 이제.
1: 그 아버지 신분증 아니겠어?
0: 그랬어.
1: 그래 주셨다고 야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전화하면서 알려주더라.
0: 그 아버지 묘하게 생겼어.
1: 아, 그래.
0: 그 머리를 딱. 해봤으면 좋겠다. 야, 뭐 꼬리 올때 재밌음도 뻔한데 한번 안 와봤으면. 아이, 그냥 야, 지금.
1: 나 지금 사랑할 때 그냥 풍선이 놀아가지고.
0: 아이, 그럼 나 유병걸 선생이 안고 내 중간에 아까봐 이렇게 하고
1: 야, 그 정말 그.
0: 아이, 그만 내도 저 그런 말이지.
1: 왜? 야, 저 이영구 야바입니까?
0: 이선도?
1: 아, 예. 어제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그 신분증 주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었지 그 뭡니까?
0: 누구이 대기?
1: 아 예. 예, 저 무슨 일 하게 되면 오늘 내 생일입니다. 예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0: 이야 난 그 아버지 꼭 보자 했는데 장소를 알려주고 어떻게 온도?
1: 아야 야
0: 이거 뭐지? 아니 옆에 잠깐
1: 했는데 옆에 잠깐만 해설 책도 다 해주고지.
0: 이야야 그저 그래서 보자 했는데.
1: 동담래.
0: 그만 야 경례 기운다
1: 다 온돌이라
0: 이거 이름 개코 같았다 무슨 이름 한쪽인도 저쪽인도
1: 아 전번에 우리 집에 가서 온돌 소리하던 낭만한 말 온돌 소리
0: 그 사람 어떻게 이런데 온돌
1: 아니 그 사람 전번에 그럴 때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 전화 안 하면서 그냥 전화번호 적어주더라 말이야
0: 그거는 그런 이름 같은 일 있으면 제게 전화해 달라 이지
1: 어?
0: 이 모조리야
2: 아이고, 생일을 축하한다.
1: 예, 예. 아이, 바쁘신 애들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2: 아, 일단 와야 되지.
1: 예, 예, 예.
2: 야, 야, 야.
1: 저.
2: 아, 이게 어째 이렇게.
0: 예?
2: 내 지내 일찍 왔쟁가?
1: 아, 이제 곧 올겠다.
0: 예.
1: 아, 자, 먼저 자고 모실게요.
0: 예, 저기 들어가.
2: 아, 야, 그래,
0: 그래. 선생님, 저, 어머사이 쿠쿠만 거기 앉아.
2: 야, 야, 그래지.
0: 술은 딱 테레 마임서.
2: 그래, 그래.
0: 선생님이랑 먼저 잡수 없어. 내 잡수가 했어.
1: 예, 내 전화 지금 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0: 그나저나 이거 봐라 유수씨 다 되는데 어째 손님이 아예 없는데
1: 글쎄 유수씨 시간이 다 되는데 어째 가는 거야
0: 이게 그래 내 손님이 오는 거 보면서 하여야 하잔데 내 말 아이 듣던 게
1: 좀 가만히 있어 좀 혼자 죽겠네
2: 일로
0: 어째
2: 일로
1: 아이고
0: 어째 벌써 남자
2: 아이고 당시 오늘 이 삶만 먹고 체랬구나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0: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1: 다시 예수 탐구 다 음식을 어떻게 더 꼬져나 대접하면 고맙단 소리나 듣지.
0: 야,
1: 내 말은 절대 안 듣지. 그 말은 없어. 이제 오겠습니다. 모두
0: 때리고
1: 다 음식이 나온 거 물려준다 했던데 내 말은 안 듣지. 그나저나 간에 체제 먹을 말 내놨어.
0: 어디 당신 아이 줄게.
1: 아, 당신 아이 줄 건도
0: 나도 당신 받아낸 내가 돈 5원 내가도 당신은 태워버리지.
1: 아이가 됐는데
2: 영예.
1: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니.
3: 예, 도박질 냈습니다. 예,
2: 정말 참새 방앗간을 지났던 그래.
1: 예,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사람마다 잔치는 적게 하고.
1: 예, 생일은 적당하게 세고.
2: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적게 주자 이거지 뭡니까?
3: 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4: 영정시 지신진 신화 2촌에 거주하는 조영숙 씨가 보내온 편지 사연입니다. 편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영숙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중풍에 걸린 지 7년이 됩니다. 남편이 장기투병 중이어서 주위 분들의 신세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 또한 갑자기 건강 상황이 나빠져 몸도 가눌 수 없는 형편이어 대대 부녀수님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부녀주임이 인증 달려와서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녀주임은 또 남편과 함께 저의 집에 석탄도 사주었습니다. 그 외에 저의 집 굴뚝이 넘어졌을 때도 정병삼, 허충근, 최창식, 왕규빠 등 분들의 도움으로 제때 해결되었습니다. 이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서 오늘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네, 그럼 조영숙 씨네 가정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요청한 노래 물수제비 뜬다를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돼주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낙입니다. 화룡시 문화가의 허봉춘 씨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걸어온 지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항상 아내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살뜰한 정성과 따스한 마음에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면서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이 지금처럼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노래 샘물골 전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여름이 되니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불향기, 나무와 꽃들의 어우러짐, 시원한 바람, 하여튼 여름은 아름다움으로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여름의 열정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와 호르몬을 생성시켜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자연과의 소통 시간을 가지고 정신도 마음도 맑게 정화해봅시다. 네, 그럼 끝으로 내 사랑 장백산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14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千赫。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네, 먼저 오늘 프로 첫 순서로 속담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너와 함께면 어디든 아마 그곳은 모인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을지 모르므로 말이나 행동에

0: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새와 쥐는 각각 사람들의 말이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낮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밤에 쥐가 몰래 움직이는 것처럼 말은 언제든지 비밀처럼 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말을 하고 어디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말뿐만 아니라 비밀이나 정보를 나누는 모든 행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도록 하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와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과 정보는 항상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내뱉기 전에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옛날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로 밀접하게 살아가며 작은 마을 안에서는 소문이나 정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밤늦게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밤에 나눈 이야기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상인이 밤에 여러 사람과 중요한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거래의 조건과 자신이 가진 비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이 정보를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 채 마을의 쥐들이 그 근처에서 몰래 움직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밤에 그가 한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쥐들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정보는 곧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상인의 비밀은 쉽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고 특히 중요한 이야기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 생겨났고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대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이 밤에 했던 이야기처럼 아무리 비밀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교훈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사람들은 대개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말이 어디로 퍼져 나갈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곤 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농담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나누는 순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영향력과 책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정보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의 신중함은 단지 사회적 예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비밀과 정보를 관리하는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달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특히 중요한 업무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다루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정보의 유출은 개인적인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업무상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신경을 써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이야기하거나 적합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정보가 퍼지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환경에 더욱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대화나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나누는 것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그 정보가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또한 소문과 오해의 확산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했던 말이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거나 변형시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소문과 오해입니다. 소문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어려운 속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왜곡되고 사실과 다르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갈등은 종종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말이나 부주의한 표현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문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말의 정확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말이 변형되지 않고 원래의 의미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문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판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나누기 전에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예방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이 속담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나누는 말이나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비밀을 지키고 정보를 관리하며 소문과 오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하는 말과 그 말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시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자주 묻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운동을 언제 시작해야 할까? 어떤 운동이 나에게 맞을까? 운동을 하는 동안 무엇을 먹어야 할까? 등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나 진행하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가며 여러분이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즐기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운동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의문이 들곤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운동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을 통해 운동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운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그 시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운동을 시작하는 데에 특별한 시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흔히 운동을 시작하려면 더 좋은 컨디션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더 빼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하거나 운동을 하기에 몸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은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오해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데에는 완벽한 시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좋은 시점으로 삼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점은 일관성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운동을 시작하고 그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몸의 변화와 더불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몸이 더 강해지고 운동이 더 즐거워지며 자연스럽게 건강이 향상됩니다. 운동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고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목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 운동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고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약 체중 감소가 목표라면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기나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근육량을 늘리거나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싶다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저항 밴드 운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하면 더 빠르게 체지방을 줄이고 동시에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운동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운동이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운동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식을 찾아나가면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가 바로 고강도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운동을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며 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혹은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나 불편한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은 운동을 지속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주 묻는 질문은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과 종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표에 따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며 안전하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완벽한 시점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을 시작으로 꾸준한 실천을 해보세요.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번째로 자주 묻는 질문은 운동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와 운동 후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고민하곤 합니다. 운동을 하는 시간대에 따라 운동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운동의 효과는 개인의 생활 리듬이나 목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고정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운동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침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아침 운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운동을 하면 하루의 시작을 에너지 넘치는 상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하루를 더 활기차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적절히 분비되며 이를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운동은 자유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아침 일찍 운동을 마치면 일과 중에 운동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운동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최선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신체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몸이 무겁고 에너지가 부족해 운동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침 운동보다는 저녁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녁 운동은 체력 수준을 높이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 유리합니다. 저녁 운동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 회복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녁 운동은 천이 높아지는 시간대에 운동을 하게 되므로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부상 위험도 적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신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회복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피로해지고 손상된 세포들이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해서 과도하게 긴장되고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 회복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휴식입니다. 운동 후 몸은 이미 피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운동 후에는 최소한 24시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 시간 동안 근육세포가 복구되고 힘이 다시 차오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고 피로를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운동을 마친 후에는 다음날 휴식을 취하면서 근육의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회복 요소는 영양 섭취입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체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운동 후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에너지 재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 몸이 회복을 시작하면서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분 보충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은 근육 경련이나 천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하며 이때 이온음료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온음료는 운동 후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회복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피로물질이 빨리 배출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부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운동 후 회복은 운동만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운동을 마친 후 휴식, 영양 섭취, 수분 보충, 스트레칭 등 다양한 회복 방법을 실천하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몸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제대로 회복하면 근육이 더욱 강해지고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높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의욕이 줄어들고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동기부여 방법과 지속성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체중을 줄이겠다거나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표가 모호하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주간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작은 목표들을 나누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나누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성취감은 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운동을 규칙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습관화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거나 몸이 뻐근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한다든지 저녁에 퇴근 후 일정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정하는 식으로

자신만의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으면 하루 일과 중 운동 시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고 운동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운동이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어 더 이상 운동을 빠뜨리거나 미루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한 외부 자극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혼자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운동 동아리나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운동을 계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하는 데 더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서로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큰 자극이 됩니다. 운동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서로 책임감을 느끼며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의 다양성도 지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운동을 반복해서 하면 그 운동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이 지루하면 사람은 쉽게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운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할 때는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 1에서 2회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다른 날에는 근력 운동을 하며 주말에는 자전거 타기나 등산과 같이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면 지루함을 없애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목표의 트래킹도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자신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 운동 시간을 기록하거나 운동 강도, 운동 후의 느낌 등을 적어두면 자신이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운동 일지를 쓰거나 스마트폰에 운동 기록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신의 성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외에도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동기부여에 유용한 전략입니다. 운동을 마친 후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했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먹는 방식입니다. 보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상은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즐기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즐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즐기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됩니다. 운동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보다는 운동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즐기면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을 재미있게 즐기고 꾸준히 기록하며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지속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동기부여를 잘 관리하고 운동을 일상 속에서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0: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1: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2: 北京时间15点整。
3: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4: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5: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여름 방학 여행 시즌이 다가오면서 사기꾼들은 관광객과 학생들 수중의 항공권을 노리는 환불 및 변경 사기가 다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북경 경찰 측은 긴급 경보를 발령하여 최근 환불 및 변경 사기에서 사기꾼들이 우선 피해자에게 알리페이 등 정규적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환불 처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가짜 사이트나 애플릿에 로그인하도록 피해자를 인도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기 방지 민경은 이러한 환불 및 변경 사기 수법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우선 사기꾼들은 보통 비행기 출발 하루 전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 비행기가 사고로 취소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네, 보상 및 변경 처리를 약속합니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정규적인 결제 플랫폼에 로그인하도록 하여 신뢰를 얻은 후 환불에 실패하면 가짜 사이트나 비공식 앱에 로그인하도록 하여 계좌이체를 유도함으로써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네, 경찰 측은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환불 또는 변경할 때 공식 경로를 통해 처리해야 하고 비공식 플랫폼에서 게시한 저가 티켓이나 환불 등 정보를 쉽게 믿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공편 취소, 지연, 환불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 링크를 직접 클릭하거나 통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를 걸지 말고 네, 자신이 탑승한 항공사의 공식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 어떤 항공권 환불, 환급 업무는 상대방에게 먼저 송금할 필요가 없는 바 낯선 사람에게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비공식 사이트에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여러 지역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에는 에어컨이 도열을 시키는 리기가 되는데요. 네, 에어컨은 사용하기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집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사용할 때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거나 계속 켜놓은 것, 어느 것이 전기가 더 많이 들까요? 많은 사람들은 에어컨을 여러 횟째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배우면 돈이 절약되는 에어컨 사용법, 네, 함께 알아볼까요?

껐딱 켜기와 계속 켜넣기, 어느 쪽이 전기가 더 많이 될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전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침에 에어컨을 여러 번 켰다 껐다 하는데, 더우면 잠깐 켰다가 시원해지면 서둘러 꺼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켰다 껐다 하는 것이 과연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중국 재릉학회 과학보급부 주임 고급 공정사 리진호는 에어컨을 자주 켜는 것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어컨 가동 단계 에너지 소모는 매우 높습니다. 재가동 횟수가 많아지면 총 에너지 소모가 에어컨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에 에너지 소모를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에어컨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대비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외 에어컨을 자주 켰다 껐다 하면 압축기가 손상되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전기를 절약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실내외 열교환을 최대한 줄이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전원을 차단하며 수면 모드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 제습 모드에서도 냉방이 가능하며 사용 시 더욱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정말 전기를 더 절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에어컨 사용

혹시 시원하면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화동사범대학 물리전자과학학원 공정사 최로는 여름철 에어컨을 켜는 절전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난방의 삼복 날씨는 덥고 습하여 에어컨의 제습 모드를 켜면 실내 습도를 45에서 65%로 유지할 수 있어 체표면의 편안함을 높이고 인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 초기 온도가 높으면 먼저 냉각 모드를 켜고 실내 온도가 낮아진 후 제습 모드로 변경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습 그리고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북방의 대부분 도시는 여름에 실내는 덥지만 습하지 않아서 네, 냉각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이 비교적 높은 날, 예를 들어 40도의 고온 날씨에서 제습 모드를 켜면 전력을 절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력 소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온도가 너무 느리게 내려가면 편안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아침 햇살이 저국의 대지를 비추고 강물과 하늘이 맞닿아 가장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릴 때, 네, 중국의 가장 동쪽에 자리한 국경 도시 무원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 무원에 오면 꼭 가봐야 할 신비하고 독특한 곳은 바로 흑칼자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 강에 박힌 명주와 같은 흑칼자섬은 특별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섬을 걷다 보면 한쪽은 무성하게 우거진 원시 산림, 구석엔 흑곰의 자취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한쪽은 정연하게 줄을 선 러시아식 건물, 통나무로 지어진 작은 집이 햇빛 아래 이국적인 낭만을 뿜어냅니다. 국경 경계비 옆에 서서 국경선의 장엄함과 신성함을 느끼는 순간 마치 역사와 현실의 만남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듯합니다. 눈길을 돌려 멀리 내다보면 흑룡강과 우수리강이 만나 호호탕탕하게 동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 무원의 해돋이는 놓쳐서는 안 될 시각의 성현입니다. 이른 아침 동극광장에 발을 딛고 서서 조용히 기다리면 이윽고 동쪽 하늘에 희미한 새벽빛이 서서히 번지며 한 줄기 붉은 기운이 살며시 스며듭니다. 이어 빛나는 명주와 같은 태양이 천천히 강물 위로 솟아오르며 금빛 햇살이 온 대지에 쏟아집니다. 그 순간 기다림에 지친 마음은 기쁨과 감동에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세상은 한 줄기 햇살로 생기와 희망이 넘칩니다.

네모원에서는 또 호조족의 봉속과 인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호조족 전락에 들어서면 은은하게 들려오는 이마카니 시공을 넘어 옛날 어렵시대로 들어간 듯 착각해 합니다. 정교한 어피화는 호조족 인민들의 지혜와 예술의 결정체입니다. 호조족 특색 요리인 사시미의 독특한 맛은 네, 한 번 먹어보면 오래도록 잊지 못합니다. 네, 모원의 밤 역시 매력이 넘칩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모원의 밤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생활의 정취가 넘칩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밤하늘은 요란히 맑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은 손을 내밀면 당장이라도 잡힐 듯 무심결에 하늘을 향해 팔을 뻗어 봅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세시봉석과 금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자족의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국의 가자족은 노래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며 노래소리가 그들의 일생을 동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자족은 기마민족으로 대부분 시간을 말잔 등에서 보내왔습니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방목이나 이주를 할 때는 말을 타고 납니다. 어린이들은 걸음마를 탈 때부터 말타기를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기에 노래와 말은 가자족의 양날개이고 두 개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자족의 아이의 출생은 온 마을의 희사이고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때면 주인은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들은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탄생가를 부르는데 이런 경축 행사는 3일간이나 지속된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7일 되면 이름을 지어주는 명명식과 요람예를 진행합니다. 이때도 주인집에서는 양을 잡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이며 아이를 위해서 요람가를 불러줍니다. 여러 사람들의 노래소리와 함께 아이를 요람 속에 눕힙니다. 남자 아이인 경우에는 연 7살 정도가 되면 할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가자족의 청춘 남녀들의 결혼은 그 식순이 비교적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혼인을 도맡아서 결정했고 예물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혼담 나누기, 정혼, 납패, 출가 등 4개 식수는 여자 집에서 진행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인 납패 자랑, 영치는 남자 집에서 거행합니다. 혼례식 전날에는 남녀 쌍방이 각기 청해온 가수들이 노래 대창, 즉 노래 시합을 하는데 그 가사는 즉흥으로 지은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질 때까지 시합은 계속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날을 세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튿날에 이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혼례식 날에는 신부가 곡가가, 즉 시집 가면서 우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부모와 식구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부 측 둘러리가 권가가, 즉 시집 가기를 권하는 노래를 불러 신부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영친을 온 사람들은 촉가가, 즉 출가를 재촉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어서 길을 떠나기를 권합니다. 이 세 가지 노래가 어우러지면서 혼례는 독특한 민족 색채와 이국적인 풍속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혼례 기간에는 경마, 양비악기, 처녀 뒤쫓기 등 여러 가지 오락 종목들을 진행해서 축하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가자족의 장례는 이슬람교의 신직 인원이 주재하며 관을 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사망자의 몸을 깨끗이 닦은 후 흰 천으로 감아서 매장하며 규정에는 사망한 그날로 매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애도가를 부르며 사람들이 문상을 할 때면 곡을 합니다. 영구가 떠날 때에는 사람들이 함께 장송가를 불러줍니다. 예전에는 사망자가 생전에 탔던 말의 갈기와 꼬리를 자르며 이사를 할 때는 망자의 모자를 말잔 등에 놓기도 합니다. 1년 후에는 그 말을 죽여 망자의 시신과 함께 순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이 풍속은 변화해서 말의 머리와 네 발구, 말가죽을 묘에 안장했습니다. 망자가 남자일 경우 그 아내는 1년간 상복을 입고 매일 저세상에 간 남편을 추모하여 만가, 즉 애도가를 부릅니다. 이들의 음식에서 차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할지언정 차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음료입니다. 차를 마시는 방식을 보면 밀크티, 소유차, 밀크를 넣지 않은 흑차 등이 있습니다. 가자족은 손님을 열정적으로 맞이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으로 갔을 경우 여러 가지 금기 사항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집에 갔을 경우 신발을 벗거나 다리를 뻗어서는 안 되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가서도 안 됩니다. 주인이 잔물을 부을 경우 이를 막거나 손님이 직접 부으면 결례로 됩니다. 코로 음식물의 냄새를 일부러 맡으면 안 되며 손으로 집은 음식을 다시 접시에 돌려놓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그릇에 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먹게 해서도 안 됩니다. 가자족은 식사 전과 식사 후에 꼭 손을 씻는 습관이 있는데 손님은 이때 손에 묻은 물을 마구 털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도와주어서도 안 되며 손으로 음식을 헤집는 것도 실례로 됩니다. 가자족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식이나 가축을 칭찬하는 것을 꺼리며 또 가축의 숫자를 묻거나 손님이 가축의 마리수를 헤아리는 것도 꺼립니다. 주인의 가축과 개를 때려서는 안 되고 양무리를 만나면 애돌아가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지요. 특히 주의해야 할 바는 손님이 말을 타고 장막 앞에 이르면 속도를 줄이고 채찍을 아래로 늘어뜨리며 장막 뒤쪽이나 옆쪽에 가서 말해서 내려야 합니다. 말을 급히 달려 장막 앞에 이른다거나 채찍을 치켜든다면 이는 부고를 알리거나 전쟁이 있음을 말해주며 지어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카사우족은 또 노인을 특별히 공경해서 노인의 앞을 가로질러서는 안 되며 노인과 작별을 한 후에는 뒷걸음질로 집을 나서는 것이 바른 행위입니다. 손님을 반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카사우족. 부모가 남겨준 재산에서 절반은 손님의 것이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또 훌륭한 손님이 오면 양이 쌍둥이 새끼를 낳는다고도 하죠. 그 누구든 카사우족의 가정에 찾아가면 이들은 반갑게 맞이하며 황혼 무렵에 손님을 거절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고도 여깁니다. 때문에 저녁에 온 손님은 장막에서 하루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사우족의 풍속과 금기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그린나을 작곡, 엄민숙의 노래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고향, 어머니 사랑 속에 자라난 정든 고장, 가없이 넓은 하늘 푸른 들이 펼쳐지고 산새들도 노래하며 즐겁게 춤을 추네. 싱그러운 바람 따라 온산천 설레이고 내 마음도 들썩이며 고향 노래 부르네. 살기 좋은 내 고향, 사랑하는 내 고향, 여기엔 사랑도 희망도 꿈도 넘쳐나네. 아, 아름답고 정이든 나의 고향, 영원토록 노래하며 이곳에서 살리라.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고향, 여기 내가 태어나 꿈을 키워 오던 곳, 다정한 친구들과 뛰놀며 웃음 지으며 정답게 들려오던 그 노래 아직 있네. 오늘도 나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 벅찬 그 노래를 다시 불러보네. 살기 좋은 내 고향, 정이든 나의 고향, 이곳엔 사랑도 보람찬 행복도 있다네. 아, 아름답고 정이든 나의 고향, 영원토록 노래하며 이곳에서 살리라.

0: 작사 그린날 작곡 엄민숙의 노래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1: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습근평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대회에서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오늘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성대히 한자리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이 걸어온 빛나는 여정을 돌아보고 당과 인민 사업 발전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며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자신감을 가득 품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달성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용감히 전진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줄곧 중국인민의 복지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한다는 초심과 사명을 견지하고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새로운 여정 속에서 전당 동지들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꾸준히 분투해 시대와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업적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전체 중국 공산당 당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7일 훈장 수상자들과 표창을 받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우수 당무 담당자 및 전국 선진기층 당 조직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7월 8일부터 9일까지 제8회 흑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서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관광산업발전대회는 융합혁신기회를 주제로 문화관광 프로젝트 홍보, 업태 현장 참관, 산업발전추진회의 등 행사를 개최합니다. 동시에 우리성 여름철 피서관광 100일 행동도 가동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흑룡강의 생태적 아름다움, 산업 정신, 입맛을 사로잡는 미식을 전방위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개서시는 문화관광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진심어린 혜택을 마련해 세계 각지 손님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피서관광의 새로운 코스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성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인 시원한 기후를 우세로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가동하며 10개 분야 40여 가지 개선 조치를 통해 로선 상품 현장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삼림, 강, 습지, 호수 등 청량 자원을 연계한 할빈의 여름, 국경도시 기행, 피서, 료양 등 10대 테마 로선을 선보이게 됩니다. 할빈에서는 국제 맥주 축제와 매혹적인 할빈의 여름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할빈 대경 GTR 공업 수학 여행 코스에서는 산업 탐방을 진행하며 G331 국경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면 동극 무원과 북극 마카의 이국적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춘 원시림의 힐링, 흑하 오대련지의 광천 요양, 수분화 호림의 특색 소도시 탐방까지 장기 여행과 단기 휴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대전은 양국 4개 성주 6개 도시가 함께하고 두 도시 6개 성예술공연이 국경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 할빈 개서 경기장에서는 스포츠를 따라 여행하는 열풍이 이어지며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제4회 가을 연극 관광 시즌 등 300여 개 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또한 할빈 제1회 송화강 영화주

주간, 밑제 7회 성룡 액션 영화 주간, 목당강 횡도하자 여름 연극 시즌, 흑하 중로 댄스 경연, 지치할 잔디스키, 대경 아무타 초원 승마, 학강 용강 협고 유람선, 이춘 가음 북극 공룡원의 백악기 귀환, 증강 현실, 가상 현실 체험까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10대 감독 보호 관광 캠페인과 10대 업종 성실 자율 협약을 강화하고 긍정 부정 리스트와 블랙 화이트 명단을 공개하며 강제 소비 문제를 집중 단속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24회 할빈국제맥주축제가 7월 초 할빈 빙설대세계 공원 내에서 개막합니다. 여해에 따르면 이번 맥주축제는 맥주 핵심구역, 미식체험구역, 무형문화재 등불구역, 문화공연구역 등 8대 기능구역으로 조성돼 음주, 미식, 휴식, 관광 등 다양한 요구를 한 번에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축제의 핵심 하이라이트로 공원 내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 대형 맥주 거래 센터가 들어서며 드림 대형 무대, 맥주 가든 소형 무대, 셀프 캠핑카 집결지, 야구장, 농구장, 야외 눈놀이 구역, 에어돔 놀이 왕국, 반려동물 동물원 등 다양한 레저 공간도 함께 선보이게 됩니다. 축제 운영 기간 동안 백인 테마 퍼레이드, 불꽃놀이, 드론쇼, 화로 공연 등 수많은 볼거리가 연이어 펼쳐지며 2026년 할빈 제2회 도시축구 슈퍼컵 대회, 2026년 할빈 제1회 도시농구 슈퍼컵 대회, 제7회 성룡국제 액션 영화 주간 등 주요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요즘 할빈 빙설대세계 빙설 공연장에서는 빙설 테마 공연인 만남 할빈, 할빈 얼음쇼의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리허설 현장에서는 베네치아 가면 무도회 장면을 재현한 오프닝 댄스, 감동적인 독창, 몽환적인 피겨 스케이팅, 러시아의 우아한 청춘가 물씬 풍기는 춤, 유럽 전통 민속춤, 열정적인 프랑스 캉캉에 이르기까지 매 종목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미국, 브라질, 영국 등 수십 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내며 골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전문 무용수, 신세대 톱 모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분 동안 12개의 장으로 구성된 공연은 빙상 발레, 고공 고개, 발코니 음악, 패션쇼, 홀로그램 영상 등 6가지 예술 형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관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빙면 공연 무대, 고공 고개 전문 장비,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는 3D 홀로그램 스크린, 초고화질 대형 스크린 영상 시스템 등을 마련해 다층적이고 몰입감 있으며 고품질의 시청각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할빈 얼음쇼는 맥주축제 개막 당일 공식 초연될 예정입니다. 이번 맥주축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공원 내에 12만 평방미터 규모의 무형문화재 등불구역을 처음으로 조성했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은 공원에서 무형문화재 천둥회를 감상하며 중국 미학만의 낭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맥주축제 기간 동안 몽환 빙 빙설관, 사계절 놀이관, 빙설 미식관 등 3대 실내 공간도 함께 운영됩니다. 2026년 민항 하계 휴가철 성수기는 오는 7월 1일 공식 시작돼 총 62일간 운영됩니다. 할빈의 여름 음악축제, 할빈국제 맥주축제 등 대형 행사가 겹치면서 관광여행, 가족 피서, 국경 간 해외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올해 하계 성수기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항공기 이착륙 3만 1000편을 소화하고 총 465만 4,000명의 여객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성금이 왔냐?
1: 네, 저 왔어요, 어머니.
2: 아직도 안 주무세요?
0: 그럼. 네가 오는 걸 보고 자려고. 그래. 인사는 잘 다녀왔냐?
2: 네, 그럼요. 잘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잠드셨죠?
0: 그래. 내 아버지야 이 시간까지 버틸 리 없지. 언영 잠드셨다. 저 그래. 그쪽 부모님은 너에게 만족하시던?
2: 모르겠어요.
0: 어? 아니, 모르겠다니? 아,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도 했니?
2: 아니요. 다투긴요.
0: 아니 그런데 왜 얼굴색이 그렇게 어두운 거니? 그쪽 부모님이 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 아님 난감하게 하시던? 아니면 혹시 우리 몸이 변변찮아서 싫어하시는 눈치더냐?
2: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성걸 씨 부모님은 나를 아주 마음에 들어해요. 아, 성걸 씨 이모님도 오셨더라고요.
0: 어?
2: 다 좋은 분들 같았어요.
0: 그럼 그렇겠지. 그렇다면요, 참 좋은 일이구나.
2: 네, 엄마. 아, 엄마 딸이 어디가 못나서 싫어하겠어요?
0: 거야 그렇지. 우리 딸이 인물이 환하지, 직업이 좋지, 성격 좋지. 아, 어디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감이지, 안 그래?
2: 아, 그럼요. 엄마,
0: 응?
2: 그런데 말이에요. 엄마는 내가 시집을 가버리면 아버지랑 단둘이 지내는 게 외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자리가 비어버리면 허전하지 않을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0: 아이고, 우리 딸 결혼할 때가 되니 셈이 드나?
2: 엄마.
0: 그래, 네 말이 맞아. 엄마는 가끔씩 그런 생각

0: 생각을 한단다. 지금까지 곁에 두고 살아왔던 너를 시집 보내고 나면 난 어떻게 살까?
1: 그래서?
0: 그래서가 뭐냐? 엄마 아빠가 아쉽다고 널 평생 곁에 두고 살 수는 없잖냐.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때가 되면 시집 장가가고 애도 낳아 키우면서 잘 살아야 하는 게다. 언젠가 그런 날이 꼭 올 줄을 부모들은 다 알고 있지만 에휴, 번연이 알면서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게 또 부모란다.
1: 엄마, 그럼 난 시집 가지 말까? 그냥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까?
0: 아이고, 아이고, 응? 아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말거라. 성거리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너랑 두 살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가끔 보면 속이 깊고 어른다운 면이 있어.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며 잘 지내야 한다.
1: 네, 알았어요.
0: 자, 밤도 깊었는데 어서 들어가자.
1: 네, 엄마도 어서 들어가 쉬세요.
0: 그래, 잘 자.

0: 성골 씨한테서 문자가 왔네.
1: 상금이, 내일 주말인데 영화나 볼까?
0: 그래요.
1: 그럼 내가 10시쯤 데리러 갈게. 잘 자고 사랑해.
2: 물결표가 가득 달린 성글이 사랑의 문자에 성금이는 빨간 하트 이모티콘 하나를 날리고는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는다. 두 손을 무릎으로 감아베고 침대에 놓은 성금이 입가에 엷은 미소가 띈다. 두 눈을 지그시 감아보는데 머릿속엔 남자친구 성글이 대신 뜬금없이 혜원이 얼굴이 떠오른다. 좋다고 매달리던 애를 너무 매정하게 밀쳐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0: 어? 친구 요청이네. 성국이? 성국이라 누구더라?
2: 성금이가 알쏭달쏭한 기분으로 친구 요청을 수락한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수락을 했지만 정작 성국이는 문자 하나 없다. 성금이도

0: 수석엔 예쁜 원피스를 받쳐 입은 혜원이가 앉아 생글거리고 있었다.
1: 승모, 뒤에 타.
2: 어?
0: 두 번째로 만난 혜원이는 여전히 버릇없는 말투로 다정스레 삼촌과 승모를 부르고 있었다.
3: 승금이, 혜원이를 데리고 나왔어. 오랜만에 애 데리고 바람도 쉴 겸. 자, 얼른 안서.

0: 태훈아, 영어 보러 가서 좋아?
1: 응, 좋다.
0: 숙모랑 같이 가니까 더 좋지?
1: 응, 숙모, 이 사탕 먹어라.
2: 어? 어, 싫어. 너 먹어.
0: 저, 성금이, 우리 먼저 혜원이 데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겨.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밥 먹고 놀이터에 가서 좀 놀다가도 될 것 같구만.
2: 뭐 그렇게 하시던지 전 상관없어요.
0: 그래, 자 혜원아, 우리 숙모랑 먼저 혜원이 놀이터에 가서 논 다음 영화 보러 가자. 어때?
1: 놀이터 좋다. 가자, 나 놀이터 간다.

0: 아, 혜원아 조심해 뛰어다니지 말고.
1: 성금이 애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2: 성걸 씨는 평소에도 혜원이를 잘 데리고 다녀요?
1: 아니,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놀러 나와본 후로 참 오랜만에 애를 데리고 나와서 엄마 아빠가 곁에 없으니 이럴 때 서럽지. 혜원인 서러움이 많으네요.
2: 앞으로도 쭉 이렇게 데리고 다닐 생각인가요?
1: 성금이만 원한다면 나야 좋지. 보, 혜원이도 얼마나 좋아.
2: 오늘 혜원이를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1: 아, 그건 그게 뭐 큰일이라고. 같이 다니면 되지.
2: 성걸 씨는 오늘 혜원이 때문에 나온 건가요? 아님 저랑 데이트하러 나온 건가요?
1: 그게 왜 그리 중요하오? 뭐가 다르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기분 상하고 그러? 참.
2: 성걸 씨.
3: 산타, 다 놀았다.
1: 어, 그래? 어, 이제 영화 볼 시간도 다 되는데 가자, 혜원아. 가요, 성금이. 혜원아, 숙모 손 잡고 가자.
3: 응, 숙모 가자.
2: 어, 그래.
4: 혜원이 등장은 둘이 연애 생활 대본에는 없었던 뜻밖의 고비로 되었다. 무심한 듯한 성글이 태도에 성금이는 영화 볼 기분이 진작에 사라졌지만 애 앞이라 티를 낼 수도 없었다.
1: 성금이, 표를 샀어. 주고 있어. 혜원아,
3: 응.
1: 삼촌이랑 팝콘 사러 가자.
3: 우와,
2: 아니, 팝콘은 제가 사올게요.
1: 아, 괜찮소. 내가 가서 혜원이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 사오면 돼요. 응? 혜원아, 가자.
3: 응, 삼촌.
1: 혜원아, 우리 자리 여기야. 앉아.
2: 성걸씨, 그럼 혜원이를 제 옆에 앉혀요.
1: 어, 아니 우리 사이에 앉으면 돼요. 혜원아, 여기 중간에 앉아.
3: 응.
1: 자, 성금이, 앉아. 혜원아, 영화 시작하니까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

0: 이를 기대고 있는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보며 다시 곁에 앉아 혜원이에게 열심히 영화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는 성거리를 보며 성금이는 문득 알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1: 량 선생, 퇴근 안 해요?
2: 네, 인침 할 거예요. 정 선생님은 아직도 일이 남았어요?
1: 네, 렐 포치알 임무들을 정리하려고요.
2: 아, 네. 어?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저 량성금 씨 핸드폰 맞습니까?
2: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3: 성금이구나.
2: 누구지?
3: 나 성국이. 아니, 동창생도 모르겠어?
2: 아, 성국이.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내지? 얼마 전 미옥이한테서 네가 왔다는 말은 들었어.
3: 출장차 잠깐 고향에 들렀어. 넌 어때? 저녁에 시간 되면 친구들이랑 한번 볼까? 지난번 모일 때 내가 없었잖아. 미옥이한테도 연락할게. 나 여기 며칠 못 있어. 가기 전에 친구들 얼굴이나 한번 더 보려고.
2: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어디서 만날까?
3: 너 이젠 퇴근 시간이지. 내가 데리러 갈까?
2: 아니, 괜찮아. 내가 좀 이따 문자 할게. 약속 장소에서 보자.
3: 그래, 알았어.
2: 여보세요, 성걸 씨.
4: 성금이, 저녁에 뭐라? 나 오늘 일찍 퇴근할 건데 같이 밥이나 먹을까?
2: 나 방금 선약이 잡혔는데.
4: 선약? 누구랑? 내가 데려다 줄까?
2: 아니, 괜찮아요. 대학교 때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어요.
4: 아, 내가 한 발 늦었네. 그럼 할 수 없지.
2: 미안해요. 어떡하죠?
4: 할 수 없지. 성금이가 시간 괜찮다면 커플 동반으로 친구들과 약속 잡으려 했는데.
2: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어떡할까요?
4: 괜찮소. 다음에 보면 되지. 끊을게.
2: 네.
1: 량 선생, 약속이 맞나 보네요.
2: 아니에요. 오늘따라 약속이 겹쳐서요. 아. 정 선생님, 그럼 저 먼저 퇴근할게요.
1: 그래요. 내일 봐요.
2: 네, 수고하세요.
0: 성금이는 성국이와의 약속 장소로 향한다.

0: 어느 한 스탠드바.
1: 어, 성금아, 여기.
2: 어.
3: 안녕, 성국아. 오랜만이다.
1: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3: 미옥이는? 아직 안 왔나 보네.
1: 어? 아, 미옥이 말이야. 방금 전화해봤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네.
3: 그럼 우리 둘만 만나는 거야? 친구들이 함께 보기로 했잖아.
1: 일이 그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 우리 둘만 남았구나. 왜, 너랑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3: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친구들 모임인 줄 알고.
1: 괜찮아, 그럼 둘이서 맛있는 거 먹지 뭐. 자, 여기 메뉴판이야. 내가 주문해.
0: 한편 이 시간 성거리 역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중이다.
4: 자, 건배하자.
5: 건배.
6: 성거라, 결혼 등은 언제 낼래? 요치는 같이 보자니까 또 혼자 나왔어?

0: 그러게 말이다. 지난번엔 색실 집에 데려갔다고 당장 결혼할 기시더니 어떻게 됐어? 어? 야, 결혼은 언제 하나의 친구야?
1: 어? 해야지, 해야지. 이제 곧 상견례 날짜 잡을 거고 결혼식엔 네들 한 놈도 빠지면 안 돼.
2: 그야 네 표현을 봐야지.
0: 그러지.
1: 자식.
2: 결혼도 한동 멋있게 내야잖아.
1: 아, 그럼 그럼. 그래. 그럼.
0: 야, 우리 친구들 중에서 네가 제일 먼저 장가가겠구나. 이 자식 축한다.
3: 축하해요.
1: 그래, 고맙소. 고맙다.
0: 그래.
1: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제일 처음으로 알릴게. 응? 자, 한잔 하자.
0: 그래,
1: 건배.
0: 한잔 하자. 건배. 건배.
4: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5: .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네 번째 시간입니다.

0: 성국이와 단둘이 마주 앉은 성금이는 왠지 그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했다.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던 성국이가 가방에서 예쁘게 포장한 선물 하나를 꺼내 성금에게 건넨다.
1: 성금아, 네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난 며칠 후에 인천 회사로 돌아가야 해서 결혼식엔 참석 못할 거야. 미리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거 받아줘.
2: 아니, 벌써 선물은 무슨.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았는데. 때가 되면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연락할게. 이런 선물은 부담스러워.
1: 우리 회사에서 만든 지갑이야.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라서 예쁘고 질도 좋아. 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받아.
2: 그래도 아무튼
1: 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망설이면 내가 너무 뻘쭘해지잖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는데 선물 하나쯤이야 못하겠어?
2: 알았어.

0: 어, 놔. 왜 이래? 너 취했어?
1: 성금아, 너 여전히 이쁘구나. 아, 학교 때와 전혀 다른 게 없어.
0: 이서 넣으라고.
1: 내가 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한 거 알잖아. 그때 내 고백을 왜 거절했어?
0: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원래 이렇게 고질고질한 사람이었어? 이서 나.
1: 미안하다 성금아, 내가 잠깐 취했나 보다.
0: 됐어, 그만해.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그만 일어나자.
1: 성금아, 화났어? 미안하다니까.
0: 화난 거 아니야. 오늘은 이만 일어나는 게 좋겠어. 먼저 갈게.
1: 성금아!
0: 택시!
2: 친구들과의 모임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던 성글이 눈에 마침 성금이가 띈다. 그 뒤로 굽이 따라 나와 성금이를 붙잡고 신갱이를 벌이는 웬 남모를 남자의 모습도 보인다.
1: 성금아! 이 선물 갖고 가!
0: 됐어, 필요 없어. 나중에 보자, 먼저 갈게.
3: 저건 성금이가 아닌가? 친구 모임 한다더니 묘하게 이 부근에서 만난 건가?
0: 기사님, 자 갑시다.
1: 단호하기를 칼 같은 건 학교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4: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0: 공원 아파트로 가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0: 여보세요? 성걸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1: 성금이, 친구 모임은 잘 됐어?
0: 네, 이제 끝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걸 씨는요?
1: 난 성금이가 일이 있다길래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지. 지금이라도 우리 만날까?
0: 아니요, 늦었는데 내일 봐요. 저 오늘 많이 피곤해요.
1: 그럼 그러지. 오늘 술 좀 많이 한 모양이구만.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0: 네? 네, 뭐 그럭저럭 몇 사람 됐어요. 성글씨, 그럼 먼저 끊을게요. 택시 안이라서. 나중에 집에 가서 통화해요.
1: 그럼.
2: 성금이와 통화한 성거리는 무심결에 건 전화에 말을 더듬으며 당황해하는 성금이 말투에 얼굴이 살짝 찌푸려진 듯.

0: 성금이 왔냐?
1: 네, 엄마.
2: 아직 안 주무셨어요?
0: TV 좀 보고 있었다. 아버진 이미 주무시니까 넌 얼른 씻고 들어가거라.
2: 네,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0: 저 성금아.
1: 네?
0: 여지까지 성글이를 만나고 들어오는 거냐?
1: 아니요.
2: 오랜만에 동창생을 만났어요. 졸업하고 처음 보는 친구라서요. 왜요?
0: 저 성글이네 집에서 상견례를 언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없었어?
2: 지난번 성글 씨 집에 인사 갔을 때 성글 씨 아버님이 얼핏 얘기하던데 구체적인 시간은 결정을 안 했나 봐요.
0: 그래?
2: 여직 말이 없네요.
0: 그 참, 이제 얼굴도 봤겠다. 술술 다 그쳐도 될 텐데.
1: 엄마는 내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0: 응? 언제는 보내고 싶지 않다더니.
1: 여자가 시집을 갈 때가 되면 가야지. 어, 그나저나 언제 한번 선글이를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해라. 얼굴 본지도 오란 것 같구나. 응?
0: 네, 그럴게요. 얼른 쉬세요.
1: 어, 그래. 너도 얼른 쉬어.
0: 네.

0: 이튿날 수업을 마친 성금이가 교과서를 손해주고 사무실로 들어온다. 성금이와 나이가 비슷해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자 바로 성금이네 옆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라니가 뒤따라 들어와 성금이에게 말을 건다.
1: 성금아,
2: 언니,
1: 요즘 너네 반나들 무슨 이상한 낌새가 없어?
2: 이상한 낌새라니? 병아리 같은 애들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하겠어요?
1: 너 애들이 어리다고 만만하게 볼 거 아니야. 요즘 애들 눈치 백단에 정보도 어른들 못지않게 빠르다니까. 우리 반 미녀가 말하는데 니네 학급하고 우리 학급 여자애들이 요즘 편가르기를 한다더라.
2: 편가르기?
1: 어, 그래. 백걸이라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못된 여자애들 몇몇이 편을 갈라서 또 학급 여자애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한다더라. 자, 이것 봐. 이게 니네 학급 정하가 미니한테 자기 편에 오라고 준 다이어리란다. 자기 편이 되면 앞으로 더 어서온 걸 선물하겠다고 했다더라. 미녀는 순진한 애니까 내가 모르니 거지 곧대로 대답하더라. 아휴, 이거 참, 웃어야 되니 울어야 되니.
3: 요것들이 벌써부터? 공부에 지장 주는 건 둘째치고 애들이 선생님 모르게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면 말로만 듣던 왕따 소동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어요.
2: 그러니까.
3: 참, 정말 뜻밖이네요. 난 전혀 몰랐는데.
1: 나도 미녀가 이 다이어리를 내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모를 뻔했잖아. 요즘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약은 것 같아. 우리 이 문제를 절대 홀수해서는 안 되겠어.
3: 네,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제때 인도를 잘 해주면 나쁜 길은 걷지 않을 거예요.
1: 그래야지.
4: 얘들아! 삼각시간이다!
1: 어, 나 수업 들어갈게.
3: 네, 언니.
0: 젊고 이쁜 반주임 선생님이라 평소 애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나름 자부하던 성금인지라 라니 말이 뜻밖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선생님이 말이라면 잘 따르고 들어주는 애들이기에 성금이는 내일쯤 전 학급 학생들을 모아놓고 따끔하게 일러줘야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핸드폰을 들고 친구 미옥이한테 문자를 날린다.
3: 미옥아, 내가 말하던 옷은 사이즈 맞게 잘 준비됐지? 포장도 좀 잘해줘. 알았어. 이미 다 준비됐으니까 걱정 말고 퇴근하면 바로 가게로 와. 알았어.
0: 성거리네 집. 성거리 부모가 나들이 옷차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성거리 이모 복자의 초대로 온 집 식구가 복자네 식당으로 가기로 한 날이다.
5: 여보, 아직 멀었어? 그 얼른 떠나기요. 늦겠어.
6: 아유, 재촉하긴. 다 됐어요. 됐어요.
5: 아, 참, 이러면 늦겠어. 그 복자가 우리 새길 대접한다는데 우리가 늦으면 안 되지.
6: 벌써부터 며느리 편이 다 됐군요. 아,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난 학교에 가서 회원이 데리고 가야 돼요.
5: 그 복자네 식당

0: 오늘 세기 만나면 상견례 날짜를 맞춰보자고. 사돈들한테도 알리고 이젠 애들 결혼 준비도 해야 삼겠소.
1: 그래야죠. 당신이 말해주세요. 상견례 날짜는 이미 인연했잖아요. 사돈 쪽에서 의견이 없다면 그대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0: 알았어. 자, 가자고.
1: 네.
2: 여가.
3: 성금이 왔어?
4: 어때? 장사는 잘 돼?
3: 그럭저럭. 가게에 오는 손님보다 위챗으로 주문하는 손님이 더 많다.
4: 아, 그래? 넌 수완이 좋으니까 고객들을 잘 끌겠네.
3: 예, 이젠 우리 언니도 나한테서 위챗 판매를 배우겠대. 은근히 부럽나 봐.
4: 아, 그건 좋은 일이지. 함께 잘 팔면 매출이 그만큼 올라가잖아.
3: 그야 그렇지. 내가 주문한 원피스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신상이다. 너 미리 찜해두지 않았으면 챙기지 못했을 거야.
4: 그래? 다행이다. 옷은 빨리 줘봐.
3: 아이 참, 애도 급하긴. 자, 다 포장해놨으니까 걱정 마. 초학교 3학년 애라면은 이 사이즈면 될 거야. 조카에게 줄 거라 그랬지?
4: 성글씨 조카. 뭐, 딸이라 하는 게 더 나을까?
3: 뭐? 딸?
4: 어? 아니야. 어서 줘.
3: 자.
4: 오늘 성글씨 이모님한테 가기로 했는데 그 애도 올 거야.
3: 그래. 예비 시누이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 준비한 거야?
4: 시누이는 무슨, 조카라는데.
3: 그 조카가 시누이 대역인 셈이지. 성글씨 부모님이 그 애를 딸처럼 키웠다며?
4: 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됐어. 나 여기서 수다 떨 시간이 없어.
3: 그래 그래. 알았어.
4: 옷값은 위챗으로 보내줄게. 고마워. 나 간다.
3: 그래. 참, 성금아. 잠깐만, 잠깐만. 와봐, 와봐. 이거 봐. 나 깜빡 잊을 뻔했어. 자, 이거 받아.
4: 어? 이게 뭔데?
3: 보면 몰라. 성국이가 너한테 준 지갑이잖아.
4: 성국이? 응. 너 그 일을 어떻게 알아?
3: 그 자식 며칠 전 날 찾아왔더라고. 이걸 너한테 전해주래. 회사에서 수출하는 거라고. 출장차 몇 개 지니고 온 모양인데 내가 매정하게 거절했다며?
4: 성국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
3: 그래. 너도 참. 친구 사이에 선물 하나 받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이라고. 성국이가 나한테까지 부탁을 하게 만들어. 너 역시 너무 진지한 게 탈이야. 탈이라니까.
4: 오랜만에 만나면 만났지 선물은 무슨. 누가 선물을 달래? 그럼 너한테도 선물했어?
3: 응, 당연하지. 야, 그 지갑 브랜드라서 좋긴 좋더라. 이쁘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나한테만 주는 거 아니니까 얼른 받기나 해. 야, 나 팔아포 얼른.
4: 그럼 뭐. 알았어. 고맙다고 전해줘.
3: 어떻게 전해주니? 출장 끝나서 회사로 돌아간 지도 한참이겠는데. 내가 직접 문자 해주든지 해.
4: 알았어. 그럼 나 이거 갖고 갈게. 고마워. 우리 후에 만나서 얘기하자. 나 그래.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라서.
3: 알았어. 얼른 가봐. 너 요즘 점수 따기에 바쁜 날들이잖아. 맞지?
4: 너 지금 날 놀리는 거지? 너도 남친 생기면 안 그러나 봐라. 나 간다.
3: 그래.
4: 안녕.
3: 잘 가.

0: 이모.
1: 오, 선거리구나. 어서 와. 색시는?
0: 퇴근하면 바로 올 거예요.
1: 아, 그래? 음식은 준비 중이니까 저쪽에 앉아서 먼저 기다려.
0: 네.

0: 뭐 수고 많네요.
1: 수건은 무슨, 아, 색시가 참하고 이뻐서 그래. 아, 내 며느리 같아서 그래.
0: 이모, 고마워요.
2: 성근아.
3: 아버지, 어제서요?
2: 그래.
1: 아저씨 왔어요? 언니는요?
2: 학교에 가서 혜원이 마중에서 올 거예요.
1: 네. 아, 그럼 먼저 저쪽에 앉아서 계세요.
2: 아, 그래.
4: 세기는 아직 안 왔냐?
3: 아, 네. 곧 올 거예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2: 그래.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습근평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대회에서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오늘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성대히 한자리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이 걸어온 빛나는 여정을 돌아보고 당과 인민 사업 발전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며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자신감을 가득 품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달성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용감히 전진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줄곧 중국인민의 복지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한다는 초심과 사명을 견지하고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새로운 여정 속에서 전당 동지들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꾸준히 분투해 시대와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업적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전체 중국 공산당 당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7일 훈장 수상자들과 표창을 받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우수 당무 담당자 및 전국 선진기층 당 조직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7월 8일부터 9일까지 제8회 흑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서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관광산업발전대회는 융합혁신기회를 주제로 문화관광 프로젝트 홍보, 업태 현장 참관, 산업발전추진회의 등 행사를 개최합니다. 동시에 우리성 여름철 피서관광 100일 행동도 가동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흑룡강의 생태적 아름다움, 산업정신, 입맛을 사로잡는 미식을 전방위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개서시는 문화관광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진심어린 혜택을 마련해 세계 각지 손님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피서관광의 새로운 코스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성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인 시원한 기후를 우세로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가동하며 10개 분야 40여 가지 개선 조치를 통해 로선 상품 현장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삼림, 강, 습지, 호수 등 청량 자원을 연계한 할빈의 여름, 국경 도시 기행, 피서 료양 등 10대 테마 로선을 선보이게 됩니다. 할빈에서는 국제 맥주 축제와 매혹적인 할빈의 여름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할빈 대경 GTR 공업 수학 여행 코스에서는 산업 탐방을 진행하며 G331 국경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면 동극 무원과 북극 마카의 이국적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춘 원시림의 힐링, 흑하 오대련지의 광천 요양, 수분화 호림의 특색 소도시 탐방까지 장기 여행과 단기 휴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대전은 양국 4개 성주 6개 도시가 함께하고 두 도시 6개 성예술공연이 국경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 할빈 개서 경기장에서는 스포츠를 따라 여행하는 열풍이 이어지며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제4회 가을 연극 관광 시즌 등 300여 개 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또한 할빈 제1회 송화강 영화주간 및 제7회 성룡 액션 영화주간, 목단강 횡도하자 여름 연극 시즌, 흑하 중로 댄스 경연, 지치할 잔디스키, 대경 아무타 초원 승마, 학강 용강 협곡 유람선, 이춘 가음 북극 공룡원의 백악기 귀환, 증강현실, 가상현실 체험까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10대 감독 보호 관광 캠페인과 10대 업종 성실 자율 협약을 강화하고 긍정 부정 리스트와 블랙 화이트 명단을 공개하며 강제 소비 문제를 집중 단속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24회 할빈 국제 맥주 축제가 7월 초 할빈 빙설 대세계 공원 내에서 개막합니다. 여해에 따르면 이번 맥주 축제는 맥주 핵심 구역, 미식 체험 구역, 무형 문화재 등불 구역, 문화 공연 구역 등 8대 기능 구역으로 조성돼 음주, 미식, 휴식, 관광 등 다양한 요구를 한 번에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축제의 핵심 하이라이트로 공원 내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 대형 맥주 거래 센터가 들어서며 드림 대형 무대, 맥주 가든 소형 무대, 셀프 캠핑카 집결지, 야구장, 농구장, 야외 눈놀이 구역, 에어돔 놀이 왕국, 반려동물 동물원 등 다양한 레저 공간도 함께 선보이게 됩니다. 축제 운영 기간 동안 백인 테마 퍼레이드, 불꽃놀이, 드론쇼, 화로 공연 등 수많은 볼거리가 연이어 펼쳐지며 2026년 할빈 제2회 도시축구 슈퍼컵 대회, 2026년 할빈 제1회 도시 농구 슈퍼컵 대회, 제7회 성룡국제 액션 영화 주간 등 주요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요즘 할빈 빙설 대세계 빙설 공연장에서는 빙설 테마 공연인 만남 할빈, 할빈 얼음쇼의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리허설 현장에서는 베네치아 가면 무도회 장면을 재현한 오프닝 댄스,

감동적인 독창, 몽환적인 비교 스케이팅, 러시아의 우아한 청춘가 물씬 풍기는 춤, 유럽 전통 민속춤, 열정적인 프랑스 캉캉에 이르기까지 매 종목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미국, 브라질, 영국 등 수십 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내며 골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전문 무용수, 신세대 톱 모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분 동안 12개의 장으로 구성된 공연은 빙상 발레, 고공 고개, 발코니 음악, 패션쇼, 홀로그램 영상 등 6가지 예술 형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관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빙면 공연 무대, 고공 고개 전문 장비,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는 3D 홀로그램 스크린, 초고화질 대형 스크린 영상 시스템 등을 마련해 다층적이고 몰입감 있으며 고품질의 시청각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할빈 얼음쇼는 맥주축제 개막 당일 공식 초연될 예정입니다. 이번 맥주축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공원 내에 12만 평방미터 규모의 무형문화재 등불구역을 처음으로 조성했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은 공원에서 무형문화재 천둥회를 감상하며 중국 미항만의 낭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맥주축제 기간 동안 몽환 빙설관, 사계절 놀이관, 빙설 미식관 등 3대 실내 공간도 함께 운영됩니다. 2026년 민항 학예 휴가철 성수기는 오는 7월 1일 공식 시작돼 총 62일간 운영됩니다. 할빈의 여름 음악축제, 할빈국제 맥주축제 등 대형 행사가 겹치면서 관광여행, 가족 피서, 국경 간 해외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올해 학예 성수기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항공기 이착륙 3만 1000편을 소화하고 총 465만 4,000명의 여객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3번째 시간입니다. 문 밖에서 왕족 왕류수 놈들이 우르르 쓸어들어와 어머니 품에서 만자를 빼앗아내었다. 만자는 발버둥질 치며 바스러지는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에게는 울 권리야 있지 않는가? 어머니는 정신없이 아이에게로 달려갔다. 희슥희슥한 긴 모리채가 등 뒤에서 흩날렸다. 그러나 두 놈의 적이 그를 붙들었다. 가죽 채찍이 발가벗긴 아이의 야들야들한 몸을 후려갈기어 점점이 빛꽃이 뿌려졌다. 아이는 이미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였다. 어머니여, 아이를 구원하라.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하나하나 꺾어졌다.
1: 그래, 말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0: 어머니는 까무라쳤다. 대들보에 거꾸로 매여 달린 아이의 입으로 고춧물 한 사발이 쏟아져 들어가서 다시 콧구멍으로 흘러나왔다. 아니, 가슴 속에 피가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깨어나자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러자 놈들이 끌어내었다. 아이는 죽었다가 깨어나고 깨어나선 또 정신을 잃었다.

0: 악랄하기 짝이 없는 살인귀들은 한 개의 애어린 꽃봉오리를 무참하게 죽이고 있었다. 울음소리는 마치 가장 예리한 쇠바늘처럼 어머니의 심장에 와서 꽂혔다. 어머니에게는 달려들 힘이 더는 없었다. 그는 한 차례 또 한 차례 의식을 잃었다. 그는 아이를 구원해야 하였다. 동시에 공장을 보위해야 했다. 그는 미칠 것만 같았다. 이를 사려물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멎었다. 어머니는 마치도 얼마간 진정된 듯 땅바닥에 멍청하니 앉아있었다. 그러나 두 눈에서는 증오에 찬 무서운 빛이 뿜겨나왔다. 낯색이 새파랗게 질렸고 가끔 일어나는 경련에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다시금 자기도 몰라볼 그 핏덩이가 바로 자기의 두 손으로 키워낸 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때 또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의식을 잃었다.
1: 야, 어때? 아직도 늦지 않았어?
0: 양뚱보 통역관 놈은 어머니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말했다.
2: 승령이 놈들아, 그따위 생각은 아예 걷어치워라.
0: 어머니는 앙다문 이빨 사이로 이 몇 마디를 내뱉고 다시 까무라쳤다. 다츠부미는 쥐더를 두드리며 미친 듯이 짖어댔다.
3: 박아! 중국 사람이 많이 많이 죽었어!
0: 밤이 되었다. 17 나는 처녀애가 높은 담벽의 으슥한 곳에 몸을 딱 붙이고 서 있었다. 령리한 그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거렸다. 그는 대문옥이 가스등불 아래에서 보초서는 괴로운 놈을 지켜보며 어떻게 하면 통과할까 하여 온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이 골몰하고 있었다. 문소리가 났다. 그는 불이 나게 몸을 뒤로 움츠렸다가 인차 다시 무리를 살짝 내밀었다. 나오는 사람은 적이 아니라 손에 바구니를 든 여자였다. 그녀인이 얼굴을 불빛 쪽으로 돌리는 순간 행리 어머니란 것을 알아보았다. 처녀애는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 급히 몸을 돌려 사강 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날씬하고 민첩한 몸은 마치도 푸른 바닷물에 뛰어든 송어와도 같았다. 처녀애는 강기슬개 수풀가에 와서 걸음을 늦추며 살금살금 걸어 들어갔다. 수풀 속에서도 한 사람이 마중 나와 있는 것이 어슴푸레 보였다.
4: 옥사야, 어떻게 되니?
5: 억초 오빠, 방금 행리 어머니가 안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큰 어머니에게 밥을 날려주고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거기 가서 물어보자요.
0: 옥자는 재빨리 대답하였다.
4: 좋아, 가자.
0: 민병대장 옥추는 강영천의 지시에 따라 놈들의 정황을 정찰하려고 오늘 저녁 때에 괴력은 복장에다 보총을 메고 마을에 가만히 들어와서 왕 할머니네 집에 숨어 있었다. 사강가에서 일어난 참사를 듣고 그는 너무나 원통하여 어쩔 바를 몰라 하였다. 그는 어머니네 모녀가 아직 갇혀 있다는 것을 알자 즉시 그들을 구원하려고 왕 할머니의 손녀 옥자와 함께 살금원이 나와 먼저 정황을 알아보았다.
6: 어떠소, 그 애가?
0: 행디 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서자

0: 언장새는 등이 달아서 급히 물었다. 그러나 행리 어머니의 벌겋게 부어오른 두 눈을 보고 속짐작이 가서 뒷말을 삼켜버렸다. 행리 어머니는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구두리에 쓰러져 흐느끼며 어깨를 떨었다.
1: 들렸어요. 아주머니 몸에는 성한 곳 하나 없고 그 애마저 모진 거문을 받았어요. 아이는 아마 살지 못할 거예요. 버처놈의 말은 내일 끌어다 중인데요. 사람들을 모여놓고 보인대요. 악독한 승냥이놈들.
0: 원장새는 두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며 눈을 뚝 부릅뜨고 풀풀거렸다.
2: 그들이 피해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야 없지. 우리가 구원해야 해.
1: 당신 정신 나갔어요? 우리에게 무슨 방도가 있어요?
0: 행리 어머니는 공포와 절망에 차서 부르짖었다. 문득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들은 화들 놀랐다. 행리 어머니가 나가서 물어보았다.
1: 누구요?
3: 아주머니, 저예요. 억자예요.
0: 초조한 대답 소리를 듣고 문을 연 행리 어머니는 괴륵은 한 명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만 굳어졌다. 억추가 앞으로 나서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4: 아주머니, 접니다.
1: 정말 사람 간을 다 돌구는구만. 어서들 들어오라고.
0: 그들이 집안에 들어섰을 때 왕장새는 그 자리에 없었다. 행리 어머니는 그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의 관계를 눈치챌까봐 피했다는 것을 알았다. 옥추와 옥자는 급히 어머니와 만자의 형편을 물었다. 행리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눈물이 다시금 주르륵 떨어졌다. 갑자기 옥자도 울음을 터뜨렸다. 옥추는 애써 눈물을 참고 행리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형편을 말하게 하였다.
1: 옥자야, 그놈들이 어떻게 만자를 찾아낸지.
0: 행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나서 따지듯 물었다.
3: 아주머니, 왕조 그 악도놈이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알아요? 오늘 아침 왕족이 새놈을 데리고 우리 집에 붙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할머니와 엄마는 만자를 꼭 붙잡고 애걸하였으나 매만 죽도록 맞았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지금도 구두에 누워 계세요.
1: 이를 어쩌면 좋아. 내일이면 외놈들이 손을 쓰는데.
3: 내일?
2: 꼭 방도를 찾아 구원해야지요.
0: 옥추는 땅에다 포청으로 구루를 쿡 박았다. 행리 어머니는 이때야 옥추가 민병 대장이라는 것이 생각난 듯 얼굴이 금시에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주위를 돌리기도 전에 주르르 달려나가 왕간지가 자는 뜨락을 살펴보고는 중간 대문의 빗장을 단단히 치르고 문짝에 기대섰다. 그는 이윽도록 숨을 톱고서야 이마에 베인 진땀을 씻고 숨을 돌리며 들어왔다. 집안에 들어선 그는 옥자의 놀란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인 듯도 하고 방금 자신의 갑작스런 행동에 대하여 보내는 그들의 의욕스러운 눈길에 대답하는 듯도 하게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3: 안 돼요, 안 돼요. 옥추 오빠, 어서 방도를 대어 큰어머니를 구해내자요.
4: 망타오면 안 돼. 머리를 써야지.
3: 먼저 버처를 떼내야 돼요.
0: 순간 행기 어머니의 머리에는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는 은화를 보처에게 쥐어주고 밥을 날라가던 일과 괴로운 놈의 입에서 풍기던 짙은 술과 마늘 냄새가 생각났다. 그는 괴로운 옷을 입은 옥추를 훑어보고 나서 예쁘장한 옥자에게 눈길을 돌렸다. 삽시간에 궁량이 떠올랐다. 그는 옥자에게 시험삼아 말을 건넸다.
1: 옥자야, 한 가지 좋은 수가 있기는 있는데 네가 고생을 좀 해야 한다. 해낼만 해?
3: 아주머니, 전 두려운 게 없어요. 큰어머니와 만자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죽는다 해도 일 없어요. 어서 빨리 말해요.
0: 행디 어머니는 차근차근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옥자는 너무도 기뻐 막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옥추도 연신 무리를 끄덕이었다.
2: 되기는 되겠는데? 사람 손이 모자라는구만요. 내가 가서 누굴 더 데려오겠어요?
1: 밖에 가서 찾아오면 소문이 새나갈 수 있어. 우리 집 머슴 장쇠가 사람됨이 착하니 그를 데려가면 돼.

밤을 쏘인다. 남자들은 밀집 거저구에 누워서 한담을 하고 처녀들은 그들을 멀리 피하여 으슥한 곳을 찾거나 혹은 가만히 강의 우먹으로 쏙 올라가서 시원히 목욕을 한다. 어머니들은 설거지를 끝내고 문어기에 볏짚 방석을 들고 가서 올방자를 틀고 앉아 아이를 조용히 품에 안고는 은하수량 옆에 별을 가리키며 애들에게 견우 직녀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름다운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작은 눈을 깜빡거리는 아이들은 어머니가 가리키는 견우 직녀성을 바라보며 언제면 그들이 서로 만나는가, 견우의 두 아이는 언제 엄마를 볼 수 있는가, 그 애들이 어떻게 비녀로 은하수를 긋고 모자와 부부관을 갈라놓은 왕모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등등을 미수할 고소할 개요 묻는다. 그러나 왕모는 그래도 자비심이 얼마간 있어서 견우와 직녀의 가정을 매해 7월 7일에 한 번씩 모이게 하지만 인간 세상에는 그보다도 갑절 악독하고 흉포한 악당들이 있다. 조각달은 마치 하나의 머리빛처럼 하늘에 걸려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달을 가장 선량하고 다감하며 슬픔을 못 이기는 처녀라고 말한다. 누구에게 불행과 근심이 있든지 달은 언제나 그를 가엽게 굽어보며 때론 눈물까지 떨어뜨린다. 지금도 달은 꼭 불행한 사람들을 자만 눈뜨고 볼 수 없어 얼굴을 절반 가리고 있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몽롱하고 희미한 달빛은 여전히 동정을 가득 담아 창살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캄캄한 집안을 희붐하게 비춰주었다. 어머니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었고 그의 딸 만자는 올방자를 튼 그의 무릎 위에 누워있었다. 얼마나 조용한가. 이들 모녀는 마치 이전처럼 견우 직녀의 이야기를 하다가 지쳐서 딸애가 어머니 품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버린 것만 같았다. 한 줄기 달빛이 만자의 몸을 비춰주고 있었다. 꼭 감은 아이의 두 눈에는 까만 속눈썹이 딱 맞붙어 있었다. 새빨간 빗줄기가 작은 입가로부터 턱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다. 아이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어머니가 손재간을 부려 지어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네모무늬가 있는 보랏빛 바지에는 피와 살이 엉켜붙었다. 그는 어머니의 가슴에 조그만 오른손을 꼭 갖다 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굳혀온 버릇이었다. 아이의 가운데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은 끊어져 버려 검붉은 조그만 주먹밖에 보이지 않았다. 곧 시들어지려는 그 쓴바귀 꽃은 아직도 만자의 오른쪽 빨간 댕기에 꽂혀 있었다. 그러나 샛노란 꽃과 까만 머리는 모두 그의 피에 물들어 빨간 댕기와 같은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5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